0: 봐봐. 그것도 이거였어, 심도. 내가 가시가 염래. 천사시도.
1: 장마주도 조마시.
0: 그것도 정훈아가 나시 태우고 있으기. 봐봐, 사신들 혈배야. 니나 가려래. 빠우랑 눈이 입에.
1: 저봐, 자면 좀 하시. 니네 좀 안 해보제도.
0: 나 그 뒤에 칠천 등미도. 제 나가래. 템 하시시면 더 좋으면요. 你 다르지 중가 고수지 틀대주나 나 부수도 말배야
1: 자 칠레친제 치멜레 뭐 있는 그대지가 딜레 야구제도 대 총는 거지
0: 저도 마시는 과유 그래 님치 이게 봐보라 라주 치도 없지 니 봐봐
2: 네 그뒤 모든 맵에 제단 톤에 나랑님 중심부 삼고기.
3: 뒤다. 나랑님 모든 맵에 제단 간에 까무 털어 제는 딘제 가라. 나의 총기 나 변두 미도. 가수 망고 이사 주니 뒤기.
2: 미치게 소소 레완 신비는 딘데 나네 카체제 정이 겹게 주마리.
3: 然而, 교비케 중요이베.
2: 나에 교비케 니스망고유. 니에바라게 팅응아 미스니디 츠데 이지 수수락바 띠제 슈샤딘제 샤투브거르 소뉴. 디제 중너 시베지러 남시이네 조스쇼르 송기. 팡치러 니에메스테 카케 살뚜

0: 당고 학부 친구들인데 결국 삼삼 못쇼. 만 얘들도 유자 고기.
1: 네 과주. 야 나제 기우지 오 계수. 야. 사야화도. 학부 TV 인지 말아봐.
0: 老僧, 좋아하셔 과주님 봐.
2: 아래 동양민도. 사야 휴지에 시당강 친구지. 대기 뒤인다. 네 주는 게 쏟다 참으시소.
0: 지당 친구지. 그 뒤심이나.
2: 당고 대로만 옆코네 퇴요지.
1: 대로 타그럽 겹지. 랑가이 동민도 드려로 같이 넣어라.
0: 단더 롱수 겹뒤 지당 치는 인가 싫어요리.
1: 최사.
2: 나 단더랑 제가 주의. 계란주 내 좀 갈다 쓰시로.
0: 어, 老僧. 롱수게 디상을 균도 단도 갑지. 주고신 진짜 매봐. 님도 용.
1: 세. 아무 신세신의 시달리지. 대학생님도 못 찾아 줘. 是吧？
0: 走，
1: 走走走，就是走，
0: 走，
1: 钱能用啊。

0: 喂，小云啊，爹都到。你我母给亲妈了呗？
1: 是，第三个领下来。
0: 今天天气晴不？别动，别动！你去，你去，
1: 别死！
0: 呀，别死！打别弄的！去前面送啊！有兄弟的，
1: 用啊！喂，这去前面多。다시 다시 얘랑 함께합니다. 사야를 권다로 봤지.
2: 내 사야를 두고 다녔어.
1: 소스 드레 자네 돈도 사야랑 형아. 장바우스는 대시 거리. 여수로.
0: 지. 어. 좋다.

0: 제나 디질 가셔브레
1: 제라 마치 난디가라 팅마마 무침부이 이내 저공라가 동야민도
2: 제나 로니스 섭시링 저공라가 킹치레 튀어요 말어봐

0: 키랑가 숨는 시르샤 십적 근저에 매킹 위베
1: 니마다 다오슈 기유자 졸롭다 잡으시 다요시 졸롭스야디 니무지라 팅니요시 제다라 림데다와 통야 고유정식이 균도지지
0: 고유정식이 균도라 前呢, 你连给 Kuyuji我了, 你也能随着通道通过了。
1: 地点给有马的, 之前的每次借定期通道号码是,
2: 一年到外军多的, 天安之王月子,
1: 人民的大王下的这, 通关不是, 我念的你对呢, 古代有的。
0: Let's, 欧德拉托切呢?

0: 听你说的，中川楼外面芒果停车有呢，啥子人要买这？俺做就是，要去下面去买是吧？
1: 顶下上个新闻的话，过小中川了，我有芒果的，多不少钱不卡嘴有呢？咱俩咱们三三点点同样的明白吧？军队明白，能对不能是哥哥呀？卡里，
2: 你好，可是，俺是龙的游侠。三个人接了人家打完团吧就吃这些去我做了三起单了之后
1: 好嘞用啊
3: 印度
1: 严小姐你阿母选择其他给对个经验的上个同样嘛是控制是大汉三次
4: 接不到一不是嘛是的
1: 是一嘛是能控制提的我经验队伍七头龙族改为马车，通通没交兵的。
3: 马军军到马车去，点价是不是起了？快进来。
5: 好好是好好是，但是咱们找人民多，我是给他呀，我是的。
3: 来人，请给么么哒。
6: 这马呢，你那么队伍呢？马军在叶文交给，我马在哪处做？
1: 呀，我等到那娃继续得来买吧。上海停车能俺认识么多哎？
6: 上海俺早认识欢喜。
1: 年轻小姐，头人有了有咋？没给他呢，哪不抢也要嘛是？俺俩做兵着得劲对哒。你那是俺俩人到了鬼么多哎？要你速度做不晓得啊？
2: 哼，俺打着我瞌着嘞。今晚的同桌你俩退后吧，也不远了。国内马团结也是七年，俺们上哪儿去不去？也没大爷去。
1: 呀，小瑞。哦，第一年过了，那再穿不着鞋子，也没能俺俩子搞下住哎。
2: 俺穿完鞋来有住没？
1: 哟，小飞，上单都不多多少钱是吧？也没能俺俩你
6: 住没？啥送哎？住。
7: 大家晓得，龙不进关，大家晓得。
1: 哥呀，咱俩人怎么在这有的？得大家晓得。呀呀，得大家晓得，大家晓得，咱俩怎么在这养人的？
7: 各有了大家晓得，各有了大家晓，听这个语音的，在这养人，叫个大家晓。
6: 小玉，别迷茫再多啊！
7: 谁个迷茫？
1: 厂长在哪了？咱俩怎么讲谁？
7: 听这个语音的。
1: 对的，对不？咱们怎么的多啊？
7: 不晓谁的？
8: 不晓什么？我那时从家先到谁个态度？
1: 哦，用啊用啊！
7: 可是我有买那特级那袋的是。
1: 专门请不是开买那，是秘密是哪来的哇？找大侠找，之前咱俩也不得这惹谁。真的？
8: 可是，今那你还是新人吧？
1: 但给是秘密的你给，咱俩可得带上。
8: 啊是，第二年大官儿给接的是。
1: 啊是，从家那没有那创业是吧？得了更多哎。
8: 啊是，没的一个年大，代表么多牛没多。土豆狂这些的多啊，
1: 都是他的，我一刀还不去多。
8: 今那年开了新年吧，谁的？
1: 咱家那也我买么着，你打谁？
8: 谁知道？
1: 这也不是开么多，就不晓得看不当绿的单呢。第一，最特价的这是啥？我看不到，最有个特别姐姐看不当的东西。秋冬人别走了，都绿么多。
8: 耶，人家是个真幸运。
1: 耶，第二他是啥？最是大人们多，养这台家庭这个孙女是啊，有买为那花花当头的。啊，当我忙不得这去接，倒是三门多。
8: 呀，人家这个真闲远些，人家的年送俺的名节送俺用吧，伢那叫俺娘俺用吧。一千多，你没想到的，听你说的这是就。
1: 我最近的，让俺爹妈去打，人家那也我买上这么多，俺两把卡里要嘞。你路用在买的这个这里，
8: 你路用在，你送干哪了？你看着现在你路用在用的，你让他笑，提着这个程度的女人没钱不赢呢？来了我笑没？呀，
1: 哼，这个是，呀，老老母，
8: 你，
1: 还是你吧？
8: 你这度的，我们年纪这些看出谁远？
1: 谁？叫这度的这些了，我们年纪这都看不在里。
8: 让出谁嘛？谢谢。
1: 来来。
6: 继续的要继续，老婆妈养狗谁？
8: 既然你 미디 일 타고 올게. 졸음 좋아.
9: 예, 하시다, 하시다. 처음 어디네? 학교 가려 뭐. 나고야 거야, 두게.
8: 구쇼 링라 지난 야구 스페이스. 지난게 장구상 샷소다. 군이게 내 소주 배마세 도도 무이기 부 제무도 세다 람브레 말해.
1: 사?
9: 도스터디 군이 정기 시문에 형자. 캔저 발로 고소 가르치네 세시김 다 그러버. 제 말해. 자게 미망 드게 나지 가쇼이.
8: 제나. 제나.
9: 자한 직수이 내 신기여. 딘데스시. 도도디 내 녀초. 키라니 롱체 마리. 내도 중을 단 다 그러버. 야, 대마끼.
8: 용아. 구셔 링라 키라게 디제 송사 유셔이. 다 상모 유시.
6: 키라게 자로 나마 도제나.
1: 어, 글쎄. 어, 어 저랑이 생이 되게 있던다. 내가 봐 줄죠.
9: 육쇼. 키라니 너무 뒤미 매버자. 로비도 쓰고 싶다. 키라니 뭐네? 지단시 은 쓰고도.
1: 저랑 뭐네? 민노도 와. 너니 비지네 용비. 대고 체제 잘아야 붙은 데랑 삼죠.
9: 녀라과 너야 혹시 니유. 야면 키라니 다 차주야.
1: 저기
9: 자게 너 대시도다.
1: 대당기 여러분이 순송 아무리 왜? 섭다 소년 되었다. 출시 당무도 돈도 티그리 잠시 되었지. 개상부 매도 육지신부 입에 다시 돈도 다가 지금 또 스테도와.
6: 상가 디제 신고 유지.
1: 나 근데 세네 주요 관계 도담치 년시. 파시선 유매네 파고 동료 요거 좀.
6: 아.
9: 비더라. 딱히 세청아.
1: 이네 내 신세러. 탕그 춘송 아무 뭐 있나. 공부시 다 요지. 개용 견러 니슈들의 유기 마시. 테마세 공천부 요지. 장을 근데 쓰라 좀.
9: 띵아 뒤 매배 샤겨리. 라티리데 유린 쳐버다.
1: 가쪽인 봐.
6: 왜? 망스니 망스데 간용세제 뉴교여 마시
1: 쇼페 대신 나가 조이미 상게 신규베 계싱에 따다 넘에나 대뉴슈레 치식 동아 저리 다리에 디 뉴토비나 샤자다 샤르에 나 항상리
6: 요쇼 딜레 샤르를 다쇼 계시랑 그 뉴단 동도 그제지가
1: 너스 마시 티찰라 오마시
9: 근데 주소 뉴녀이베
1: 어 내가 쓰레
6: 这苏梅，
1: 哦，苏苏，
6: 吉朱家东吉，嘣，这苏梅家，小玉，俺让你训练不接啊，这苏梅家两个都是这样的。
1: Zanyo, tinga re ko sabi. Jema chance kyeop de pishu cha inda.
6: Chance kyeop de gyu sa je kup de ur sem du ya.
1: Wei, san nam da ma lo a. Zanyo, zang bang ga yup de chi sum ge che ma ji. Tinga ma ung be di ki da zhu a yo ji.
6: Zang de ji zo a nge ge lin se du mu du a.
1: Zang ge nga zong ngui yue me le yi qi dao qiao le. Ma jiao qi mo ne ne, ke san ge zhe si le ji. Zhi ba. Ma bi jin le da ke si long de yu ne, chi che dong la zhe ji. 提对呀，旁边那里有呢，手里那里有一本的。等给家老祖母送你的，我你读书以后马上上去。
6: 先做好实验吧。
10: 你倒闭，我设计做着。
1: 哟，呀呀呀呀，哦，你到不啦？我出门存点钱。
10: 这个人民国送一百多不多，我设计做着。
1: 这停在前面的，停在前面。
10: 记住，
1: 这俺准备存点钱，我年到不了，今天准备拿不起。
10: 我是瑞林四年的军人部主秘，今朝定计三千万，他的现在上这个钱。
1: 马是，哦，俺他妈忙不乐意不？俺瑞林四年的大专员，俺毕业成绩什么话钱不赢？ 매대 콘서트 나기 김종 노비 인식이 데 증거지 수성 그래.
10: 장게 셰베 게시스 녜망고 환유. 녜신 삼려 셰도. 나스고 리슈너 팀셰 양포르다. 니도 페페. 링종 스닝 미디 증거고 손 팀마 셰샤. 나스 로피스 로 데비. 이네 호스 뒤규 손게 뒤 이섭시라시기. 나서 공내 잡다가 람사 미스가 침이 랑가니디 다다디디 도유니 제보다 총입샤 제상 고송 예배 도고 제보도 아자자 나서 강교 네스 셉송이
2: 니신도 제바신나 탄다 탄가 순숨 자체 오늘 뉴뉴시라샤 망체 주무르도와 제사 小윤 고고 티빈기리
10: 나서 실의 경화 세제 세제 셰비 디하장 통고베 탄게르 순송아 뭐 오늘 제사 이네 라세테기 세지 제부디 도스네 신의 통그리
3: 년도 배장라 탕게르 그 추송아몽 그 세지 제부 텐스 만족구 지게 데케 승기
2: 토치나

0: 아시 디규르 나존좀로 요르베 더바 지제 코민도
1: 디랑게 싱마시 팀게 레치드 사지드 젤륜 구시 라오즈게 갈레치라 입지 티샤
2: 펑페 잔디 종드 아 네즈라 샤빈 남사냐 사슈
1: 쟤는 그냥 좀 대자 섭소질라
2: 나즈조
1: 섭소질라 조
3: 조
4: 진다라 시다
0: 조 대지 되다 바고 대직 되다 남께야 저는 인증 뭐 열다 대다 하셔다
1: 조부 지금 되다 관계비
5: 那从这么上用啊？你懂这三大几不是多？叠加了，卡里内有的，三木肉空了，穿不掉，那么那么大个，加也不能行，穿不上不多的。这个事情也可真是去呢。穿不着的车，人也有的，这个糖果店这个做买不起，多大不起也有嘛这，人也不得，国边个这个事多的，你也得呢，得人也不得这事情。
0: 되다. 살라 잘 말든데 가세. 나는 잡라를 시켜고이.
5: 대체라 그리네 요리. 이내 망치에게 윤코 세비 요말다. 칠성야 유대 요리. 칠성야 매베. 대뉴야 요리. 이내 원내 뉴뉴체 망치 숨지.
0: 쟤는 미망부터 내가 뉴야 가시나.
5: 손디 체레 깊단 쇼르다. 제라 대베모도 윤코 예 체닝 말이. 랑게 대제 근저스 담내 저지. 이내 윤코 체는 큰 용말다.
0: 落了去呢，我这边接了接了天气，
5: 伊那地接了，水开嘛嘞那这个，街上过过天呢都用着的，去年去嘛去的，次数去那都有的。谁拿了？伊那地接了我们的这有的，我那地呢接了我们牛头人手下，马赛，地接了送给白马赛。 최신 선교부리 제사 랑가 삼만 코베모도 대뇨마토 개요 마지
0: 왜 예 도스터디 등원에 사셔야 호치시야 이네 대소랑게 근데 시행죠 상게 앵에 거러 사시 딘데 망보 주뇨 메바 아
5: 상삼 하르던 거유 니 라섬 체비 용도스 마체나 고바요 뉴베
0: 알레 가셔서
2: 가셔서
5: 나서 진디단 유입에서 수도
2: 데미 자만 주의자 나랑 서티시도

0: 계속 하시게 해봐. 나 진대단지 하시게 해봐.
1: 년도배 주시 세주 지유 랑게 컴리게 배 더구두 나 지금 더줘
0: 컴리게 귀에 디 하스 그래 년대나 캐라도 년도 준비해 줘 생기
2: 랑게 성배 순순 자세 주물시야 재산 컴리게 부르
0: 라시엔이 왜 그래 年轻松咋些家人不满意第一个没采买好苦的俺呀家人总总有没大听他这些生了个月别啊可是你
2: 刘胡的给谁你让给宋的最密码这些都能合适啊
0: 不是而已那这些意思听他偷大可以啊
3: 上个星妹妹小瑞应这天做给孔明龙的冲去的烈日地那该咋预备？那再年啥时间打？再几时间打
2: 都？可是你，让个的最密码这些图呢？让个我用空的三笔写完。
0: 行吧，让咱们来嘛子呀？西大城个都呢，你拉啥三下？

0: 他说你到河南参加年纪马德云对南北大浪下哟卡切松杨春明给带呗嗯要是没说怎么想你用马谁嗯要去谈的行不到鱼年个月对装着也不可带个度我这三个人三顿了小姐小瑞了送掉不起是吧你还来不加过来要是呗 마신에 나라는 식 작자에 있는 샤페킹 이게 송겹 제과 여러베 어 이네 가사 제마가 작자 중 있어 나의 견샤자 송겹 제고로 봐 봐.
1: 딜레 수즈 소 송겹 여우치치
0: 캐나조 도스과 도스과 웨이 견샤자
2: 다다라 꼬시야 다이
0: 다다랑 년람 투이쇼 디토네 나라니 셈다 셈바 튕고여 봐. 청거지지 봐.
3: 샤니. 탄도 담바 토브 타가 장 대샤.
0: 어찌 디 어. 쇼뱅 아브네 장게 년람 튜버 팅 당부지 있어 봐. 가지. 샤니 세제 야람다가 나 진송해.
3: 잔친 자마나. 친통조 유메 구메는 년람 튜지 봐.
0: 증마사 아겐 샤자. 장니 스겹 좀 어서. 나라 가고 청사지.
3: 开始了，我给。今天历史了不，请个多个啊。今天历史年底，我是才快没得这些。
0: 走，我这哪有最多？很多还是下雨。哦，提前你们得开始明星预备。嗯。开始。嗯，提前。 아니 가로 지시 님은 십주 행을 거베
2: 최소 님으로
0: 이 개샤 자나니 시가 다 하나샤
1: 왜 저거 가져
0: 알레 영화

0: lūtī nāngchō lā rīmī chēchū tā ñam līyāng nāngchō. Chēlē kī lāk zētāng, hāk sāng kī shēpshū kūñī pēpā gāsū chō.
1: Yū fāng, bā gu zāng sī kā kī dētāng jīsīm chēkūpī gyū yīn, bā gu bē rī kī nē tū khā lā chōng kā tū pī nē shībjē ñam lī nāngchī gōr gu tāng gōsū gu lī mī gu.
0: Lā sē sā nē, lā sū chōng kī chīng guān chū ñang jēn hō lām, kā bā ngā zhā lē wā kī gu jī chū jī sū ngā jī jī gē. Shī zī sā nē, shī zī chōng kī sēm chū zī chū chā tī kī lām, kā bā ngā zhā lē wā kī gu nī gē gu ngā ngā gu gu chū.
2: Tiri ngā zu lo yabā zhū tam dī, anī lēn bā gā jī, jī lī nā lō lī yā, bō lā mō lā lī yā, kuñ chū nē, anī nyōng sō mō nē dī kandē rū tōsī, tā gā zhō.
3: Tē, shab chā zhū wā dī chīk tsū tōsī tā gō nā nī yā, dī
4: gā wā shūshtu wā lā.
3: Nā sē?
4: Yā wā shūshtu wā.
3: Chā nā lēn bā dī tī gu dī gā?
4: Tā dī hā wā mā sō wā lā.
3: Tē, lo yabā zhū tam, anī kī rā lī yā, pū yā yī.
5: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3: 제제
5: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자체나 렘바디 그라티브도 왜
5: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3: 다 그라 책 텍스들에 부야이 그라
5: 그래서
6: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나 시텐데 로지바도
3: 어디 그라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그라리아 내가 부위
7: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 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된 유베 나공 타 니콘 커디 켜야 참부휴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켜야 참부휴 대외 니고 타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也怕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修炼随手压音空没有空不疼不提下绝空的脸冷却稳当热度出空气空不认识激动地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里起别干部苍龙用为企图行就堂三百千百银别起别根据苍龙给开就堂对年取个签约卓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起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敌行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来也别个刚把超容易的叫企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深圳米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出不进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么用我堂跌堂昂苍龙用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看论游戏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7: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的命运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日大国图了不行点戏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体味他们为了切住堂铁堆国图的女不点预备打借起的挺爱人光的参与了国人阶级国主国界的嘛他他的参与了国人阶级国主国界的最美国群众罗杰帕主
9: 年底呢前年托在家中国的闽阿东营给强团阶级级别人中送给国时第二坑里成为真正大的毒井错当初南街各座单长来的第二明日错年期个样索价明白唐东去的马日强团给设计前面托索价那座几个二游行错年期不唐日久必行西屯年内给索价给健康是恰月第二最大中江姐咋当脱了街站区别跑过松阳月江里苏界大堂周围苏家密集么切着食堂日地碰雨去年苏得切续行事天做草原三条块的贴近家最远的密西东阿东三地托岸七堂堂两岸堂都昨年七个月强砸单图将吃东忙不语将给我通信行起了 속시 징어 다 북의 경우 마실 다 보갈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밝기 기슝기 보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흥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권조 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도와 뒤부니 중이 반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강모 녜차괴 뒤윤 도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 리자와 경주 디뒤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네 18 송뒤 경주 신의 날 숨버타 수부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10개 8 쓴그유배 리기 봉뷰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윤이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浪巴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狼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居体力七八少，这就是完。养那行在我们西域，隔壁古北拉通瓦达国托内对不他。 갑자기 뽑에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민으로 왜 반냠 심해 양러 교수진의 초의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로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시 송에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居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州前面许多江南人物戏参与。彭九年，江个最最个学习时，昆州绿了陕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区，云南南边挖了邱子日，这里是最先个咱们沟通个月。年个几位退休女秀与贵顾客，宿舍闲谈多呢。最近邱子日这里建筑咱们沟通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 年纪几里十九岁，江气脚血了，确实是几里短脚呢，脚脚盘脚托背，行在还讲脚不远。江脚脚今年在当托盘个脚骨，每个吃过三了点呢，对出朦胧体格那不点，还讲几千年高玩难。
10: 推举邱新九，强砸弹拖一江洋米九万几江米别，帮不他你什么去？米几个月内去呢？强砸弹你穿那个七斤线别，米米隆咚的那样，江错一个月内些呢？强砸弹你困住七十点三九万，几度点别轻些些？困住第二一星，第二擦龙穷，第二砸弹他十几度点呢？
9: 厕所一块儿盘米多，块儿细米，墙堂一收拾起米多，长来叠别塑胶芒果，仍然说是串儿旅行器，推一空仓南面米胶板儿，龙吃东西秋季吹多，可谓滚他千米多，新星期。

0: 탕그 춘숨자 체디 수이 부르리시체 춘세 이내 캄탕구도 제브도가 문에 제브도
1: 균냠 주기 균냠 주도가
0: 용아 띵한 요년이 등도 신다 유배
1: 天下下来我们就牛日的是他的春节脱了就去地车给村村子去我们也管不着这是顶着热卡布多大概是张无邪呢你也把了空那三年三年了你也不起来有的嗯我也搞不有他给村村子去了你也去了你也怎么利用了过来给别的空了顶着是牛头的三去是就这么一直这些
2: 真是气村村咋些地铁卡岁月呢你藏不牛球金大里啦俺做铺主去是谁怕门找不穷的生病天葬恰若是那若

0: 도시 소 뉴뉴이네 나 문에든지 유 이네 도시 님지니 생각시 나 도시 인세세죠 네서 엄마까지 제도 제죠
1: 용아 담사고디
0: 용아 용아 용아 니엘 규딘 도사님 바 야나
2: 망우네 거쳐 무슨 최동자 그 진다 있네 네

0: 교실이 또 바디 요르베
1: 대이 뒤에 소사 미하고 말라 다시 제가 용해 요마시
0: 예 되는 진다 리스니 마차 게임도 중년 삼년 인생비 상하셔서 양주미게 대배
2: 你 听给孙松子写的几点笔，底部来封杀是过些。
3: 开始金大弟，俺从我爷爷给，两不听这里什么呐？南山吃酒比人。
0: 走。
2: 好呢，小飞，到时呢，我是这个给杀鸡的客店，每天是呢今天当处理，用啊。
3: 的确是啊，人家庄瑞之间也是给挂钩，但想用个你个重点。
0: 他是，花罗家也是叫吃这些，没重要那个东西给你个笑。
3: 大舅。
2: 用啊。
0: 走，我在那走出。
3: 呀呀呀！啷个爬住啊？
0: 没注意呢，没进去。
3: 俺最传神了，毛主席顶着当年轻呢，今天当年人不哈恐怕就生不得过。
0: 好。

0: kini lumbu dine mian bu zha, de ka zhe ga yong ba.
1: Acha, acha rang ge xing ma shi, tang de nian na ma su bu hua de yu.
0: A le.
1: Chong jin na le cao ge de nuan xiu qian bu qie, mo zhe da kang guan ning you tou men du, ka lu zao qi zhe. Nian na ma da bu du bu tong zhu ka hua yong zhe, shi ba?
0: A le. Wei, qiao ge yao shi de wa, su su gan jin ma yong, han guo shi da rang li you du. Wo zhi su gu yun ne
2: 한국에 탄데는시 타고 딘제차야 카리나
0: 미가 주청 주 창월 유베 서지 뉴브지 서지디 주저데 청주 포모 계시 창매 합도 계제 레하 친스 슈고데니 서제나 동제나 두스체 디네 서지디 굽디 탄데 캬로리
2: 서지 굽디브지스 제는 서지디 그바여제 돈도 디나르 미여지베
0: 청주의 창고의 사동가를 요지 서주급 디브르 미스터 하바여제 거두일러 챙기일러 서전안의 개딘제교 탈러다 토토 외교 동지침나두사 디콩르턴도 서전의 율주니 미카지 라샤사 참을라키디에도와 제자 니메홀의 광아분의 교제 난의 퇴니의 요마지
1: 那么 Ты лень, а ранее чё?

0: 디게 팅을 내가 지도 연 요민조.
1: 디 소단조 임베 차루 임자. 탄그 순순 자체 소든디 사가보 시탐부딘 제 비치 차우지. 최상디 사시탐부딘 제 소단제 숨버샤.
2: 다체나 총미 통베 지미다 토디 자고 수두기 토다 매지인기리 다체나 침나디 소베인기리
3: 야 당그 춘숨 자제 소와 레랍든 데 화요레 마달레 락자다 옆제 거르바 내가 가게 했으면도
1: 나스 모두 볼다가죠

0: 패싱되어주시야.
1: 아, 스펠라. 야! 야! 야! 야! 아!
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3: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3: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3: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3: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야! 야! 야! 야! 자, 제 디즈나를 이거 마구야. 가리 매직 쉬어다.
3: 디즈나를 이거 꼬이면 랑가 그 뜻이 해줘.
5: 진달아, 콘서트 랜나 주사샤.
6: 빈조 상무기에 다시 라지키 콘서트에 별마다 교수.
5: 러스 진달아.

0: 내삼아도다 내삼아도다 이녀라 마카레케 메테무이 내삼아도다
1: 에 나와 닝부터나 시내 사브저시 녀라로 소저사브스텝죠 나와 로데브시시 녀라로 레그치스 딜레치스 겹죠 진주 잔 레그치리치데 데요르다
0: 녀라 삼기마도 테무니에 자체 주임소야디 소저 숨겹치야 체두이 다들 소저미자 녀 큐레칼 녀스이마리 分过境界，那也就，你老估计你没有说过去呢，将来对不对？全是输面，
2: 姐夫了。

0: 키랑 차 잘 태두에.
1: 우셔셔라. 다리. 견도 야스기. 제마도. 마피게 주지. 메스지 주임주제 대고 키지.
0: 통생 만나다. 띵은서 채워입지. 진다리 심부르버. 마세니도베 딱제 셉체서. 키랑 정원톱지.
1: 你让了给这些去让给咱这的准备一步可这是现状到我呢我那个脾气恰如那个一个的团子这样的写错不的我的司机人生被了搞不起来去你那可让个那岁的

0: 우수 셰 근지나야 가래.
1: 네 과 처음서. 네 소 대다치. 미즈미 뭐 신세 마시. 탕기르기 추숨 자체 소야 텔러. 나 장치 부휘. 라게 주미 뭐 그저 신죠.
0: 키스키랑러 균세 쉬나. 키랑 그 섭디소 균체력 숨 인사지.
1: 견제를 좀 써야지. 넌 트위치리베야.
0: 냐칸다와 망원디 추뉴칸을 류베닌 체브리 키랑 소장라 세디 견제를 좀 체 머시 쇠냠 댐부시도 이내 루규 정구 유베 야민도가 키랑게 킨세리 루규 정구 유베 냠난디 자수치다 메바 냠난디 로데 피림다 지롱구 균도 망부 균의 신의 응응그리 무협디소 쇠냠 대부쳐다 디 쇠냠디 로규다 무협디소 녀레 충부시리
1: 무협오 쇠냠 대부이나 신의 미토 로규기 피림다 기르기 터쿠 시베기 로규유베 토르나제 토시 네 소토 잡아 소토니 닝주디 문토구요 마시
0: 장구시너 키랑글라세 나가메락시블레 셴비케민도 키시 키랑게 손도 유업딘저 스웨비너 로동자지러 니에첸의 딘디 미상메 합도 개비하기 녀상 외보 유그리
1: 마에 이거 말이 이 말이 디탄데니 가쳐 잠시
0: 탄데 소세세진 입에 락시버 뉴룽용 주거리 기라는 식 캡틴제 님메 감도 버다 팅뚜기 소세 튼세기 슈큐는 매브딘제 기랑게 스웨베 탄게 순숨 사체들이셔 기랑게 다수시만한 고와킹제 다수시 남이너 니 키랑게 잉부 앙탕도 체셔
1: 락시브 케베 다등아 락시브 탭자 지리 껌 두게야 케브자 형아 탄데 최대체서 매우 차없이라 소체 매차 티없이 고사 수 고삼네 저도 아스디 던토미도
0: 멍위태러 니 탑시단으로 쉬셔
2: 구쇼펑라 군캄상 키랑 체니에스도 야피다
3: 구쇼펑라 군캄사
0: 체능한 일 공부쇼위
3: 구쇼펑라 나 데는 저그르베 도체나
1: 让你说着

0: 라바토 기랑게 세베 탄게 순숨자 챘러 문에 굽시라추 니에 기라 리빌을 대제시고 삼추 기라 비게 조베지러 나스 점리토기 레그 챘스다 츠다카 레로라소 제주코딘 쉬쇼 던도 로다 기라러 아고 채숨기 연기 솔로피기 거디디 기랑게 대외 항상 괴베 자체 소속시
1: 랑게나 모두 단계력이 준순 자체 줌스스 휘베
0: 마리 심주나 수녀이 기랑게 소세디 다르비단 토비이나 대외 망의 미 기랑러 균을 이란 쇼리라 대외 망의 미 당그 순순 자체라 균우체 이란 쇼리
1: 제구마사로 다 로교 마중구 사진에 카체토미도

0: 남시 노르도르 쪽이 떠스네 하고 첨부 겨봐 아자 小道 칭샤스 니디 아자랑 겨울베
1: 마디 너니 레러이
0: 아네 왜 얘기스 TV에 그거 누가
2: 장가 갈수 있는 게 고생 없어
0: 같이 있대다 통과식이

0: 让阿姨去有这是吧。 사야, 상가 방구치다. 계승해, 네 갑주 양부자 염승아. 대다, 틀린로 재진이 라인은 계승해, 랑 추대 뭐 중요해. 고메, 나라서 추 덤비시도.
1: 덤비시게 봐던 그래. 떠줘, 두서기 봐줘.
0: 쟤는 띠. 사야, 맨너, 재단 돌아, 도루 제도우지. 이내 추매너 규마르다
2: 다 야매너 파로제 우서다 추도슬랭가 두에
3: 다들 로치비나 심대다 오통마시
0: 왜 로정 장 냠뇨여러 봐 당내 저래 아 당당아 랑주 초시 창마 토스기하르샤 사마스지를 법제 추세우지 추세야 개치슈르다

0: 나가리샤.
1: 신의 뉴스. 딜론이 수습시 공부하다 다지부지 기하시야. 계란도 대주담 지지. 니마샤용도 방아 예조르다. 대자 습습치라.
0: 용아. 나서미 딜사사. 칠딘데 중에 거리. 러서 잔지 쟁이다.
1: 용아.
2: 칭샤. 랑치로 중재도 내주 카르투네 나로 링케서 쇼.
1: 레스.
0: 나마랑고 인시마 대용우지. 맞죠? 저.
2: 저.
1: 쇼. 맞습니다.

0: 야, 가져오래.
1: 진다정락의 고시로 나봐 터지나 쇼인다.
0: 군이 참덕합시에 펜수로 아버지도 와.
2: 조심.
1: 전부 도가. 텅더 톡치가 때니 세셔.
2: 주. 파주.
3: 진창 미르 봐.
1: 나 키나스 꼿바 요비.
3: 취날 비멜로니디 장르 봐. 뒤지경제 키란조 녀데요 녀데레네 고마십지 가지가
1: 키란조 님도 뒤지이게
2: 자
4: 마차기슈
1: 그래 카리스 차기는구요 아니 그래 아차긴도야 돕다 요마시
4: 니 대장아 저님도 불치도사 시위 저게 호소 뉴스마 당주
1: 마심 기블릴 때 교시
2: 야스 교시다

0: 람보라기 콩니니야 남자 지기여지 이내 나란주 응우이 내주 신조 두고
1: 小玉啊，小飞，既然你给工程结了，别加多的。
2: 嗯，卡进去吧，呀呀呀，卡进去吧。你现在工资我了结了都，
1: 工给没去，工给去的没去，工不住宿。

0: 디 카리 삽지지도
1: 계세 독시 로강미 유디 펑션 투르스 이너 디 페이지 펑션 그 투르사 조약 삽지 인기리
0: 나랑저 삽지 잔 안에 봐 람사 디네 퇴약 탭시도 셴모도 칭창미 진디 등그리
2: 쯔 잔 저 Just roll.

0: 구쇼풍라 기랑차 잘 태두에
1: 엄지 답진의 저를 쓰기 삼자청 하지 구쇼정리 그생이 새가 요미 라치나 나심을 쓰기 둔다 그리 청소
0: 된치주방은 유거지 무투배선 치구위 오지 알아게 기랑게 나질라 스트야 요리 쓰기
1: 你 전다지 让 기치야유 可是你昨天那个让给我一块用对，你也让了，他们个催生咋接呢？一个风扇的，越不肯定是新交是对，让给个开不是多，对不呢？是呗？
0: 长谷旭呢？第一款了，你村村呢？他们个催生咋接小对？恰瑞那呢？一个都通去。

영지 견제디 맞저 매회 샹조리 띵아 저 김규 노프리 롱동자 침부다 봉창기 진타 제변 노프리 이닝아 토고시 타기기 구슈라리 랑가 진디 컨트도

0: 디 펑충 그 슈샤르샤. 디 키랑 그 김규 노빈 송구도. 쳔어 키랑 펑충 그 규브르베.
1: 도스다디 구쇼 장르게 마두 펑자게 매번 왔다지 규유자. 디리 유리 쳐샤. 장아조 미름네 미럽게 구약 미디임자.
0: 라
1: 영지 견지는 님도 매별 당화제 샤요시 강다 매부 봉쇄 능시 미르 켄유 예배 영지 구이견디 린다 세지 제토노 어디 영지 다고 뭐디지 탄데 영지디 잘타없이
0: 디디 다 된지 급히 해줄라
1: 김우영아의 이식매 매배샹교그 모여보던지 미래 가시에 돌아 샤다 노스 입치지 지딘디 돌아 미딘디 화요를 성구유 이내 매배샤베 샤라 강추도 유는 화신구세 등기랑의 장소시에서 왕문의 이치였소 지딘디 돌아 미딘디 유대 버리샤
0: 冯全文念 我撒见个名的시르샤 코베윤윤为那次的做 年对老中能시르的话 키랑게 영지등 안 나서 오늘 차로 침부시 남지 토체나 키랑레 역시
1: 야시세 하리여 딩아 앞서 유사 체브지 봉상기 매부른 죄급러 미모 사진데 돈유 혐아리 드링아 하토스 말하니 내 주위 배다지
0: 키랑게 숨 타지 오늘 냉주 유 브랑시야 우리 구셔 봉라 봉촌의 돈도 중담 신다든지 요르베
1: 케브진 콜로 네 규모 대담매 드린 구조 정라 두 담아도 네 영지 구견데 나와 대담해 네비샤베 도시디 구조 정루이게 세고 해봐

0: 세미고쇼 접주 콘조 용기
1: 콘조 제주 비에 차두게
0: 조아주 콘조 미시 모르지 날 때니 조롱 심어 용기
1: 맞아 최바 치단 지샤 탄도 세규 임버 조롱 심마도 하요 마시
0: 맞아 임모 먹고 세제 사스디 니 주부시 콘조 람사니야 하리나 니에 도고 제나 庄瑞红队红三部的人也没着三倍谁没个笑顶这些的用故事呗俺最后了红座前地党俺最装队有不得红座七十九九十一跟这都
1: 没得红座前地党
0: Less

0: 재미 그쇼 찍지다.
1: 땡큐 제 셰토 두게.
0: 땡큐 제 셰토 봐. 기란시다. 정주 라괴나 사브도. 이네 정주 신의 유규 사브 역시. 말아서 고 얻은 거 이게 말 봐. 재미 그쇼. 네 당들 안 미지 이제. 고 세 가지고. 네 사브 수포는 당 마시베.
1: 유쇼. 다들 중국 나라지.
0: 아, 지 세미고쇼. 중국 나야 가르여 봐.
1: 정말지. 중년 단지고지. 권주시고 친제 봉쇄 도승님의 주거지. 미세 회야 여비.
0: 아, 지 세미고쇼. 고마세네 지그시. 고 담산다 다그시 봐. 지만냥아 존녀로스냐 요마시. 세미고쇼. 기란나 가고 유너. 네 세쇼.
1: 가지고 성부도. 말을 쓰면 지유. 상가 고다 회민도.
0: 어지. 아. 아, 지.

0: 다이나 아르덴민도
1: 세무쇼
0: 당고 생각 저거 제주
2: 세도 법르베 다들 가르 돈에 생이 되는 거야
1: 니체나 람부고고데 가유브자 예민 두스치 니부고고디 잔테오

0: 디네 아크르투 치나 요토 살레바
1: 안주 격세다체 남마랑콘르 정군이 살레리
2: 나라서 롱다도 랑갈 칭창 미켄 토모주 치디 펜토업다
0: 단디네소 나서 카니르고 나서 시게 조론 챔베날 꼴깁제 되오 진상미 고고토리라 투수 나견체 토지 키란스 시르네 높촉 저군의 대가치니 봉충 돌승입시
1: 칭창게 저지체 유자 콘트 턴세 사자 친비이나 년가 요시 年三家前呢，俺最清仓果果，现在风穷土石才还有，用嘛的？现在俺最拉个嘉宾呢，看他做年个月的。风穷土石没三千，舍不得，那老出去三平买吧。两个的装肉的么到竹头嘛的，俺最清仓果果，推最最冷切土为一季鱼。老对不起。俺最怕打撑不起下去，推倒了，怎么都不起脚。
3: 什么事了？
1: 俺最的那怕着。

0: 你啊，俺让子看过去说。啊，你车公寓是庄瑞连家的亲戚，请最干都不去啊。
1: 用啊，十四去了。
0: 。
1: 啊，
2: 是。
3: 아로, 나 저거 내기.
1: 세미구 씨, 한나서.

0: 공을 길지에서 람사 등이 다리 낭다매.
1: 저
0: 가셔서
1: 저 세미고 저 배웠어. 마톰 대두 참고도가 쉬지만
0: 다시 정주 랭기가 심으시 마톰 람사 등 죽어.
2: 교세 중아 랑주원 입에 러워미 과유
3: 코노마티다 나이킨 전뇌기가 요매
4: 샹카차가 용봐
3: 나디 키란주 체시 소샤스를 봐 용비 켄주 인구 친예디가 다 태제 심샤 나주 미탄데 대 용고리 교스 표규
4: 가리 나주 인구 친예 심샤세 디카스레
1: 아레 지전의 샤다오게 광조 고고리 약치도 라오미 나주 인구 치르주브리
3: 지샤
0: 다포제 심샤세 제노솔 인구두게 가주 심도
3: 미직 심샤 탄다 저 요혼즈 대용 배관시 켄츠 교스 표규
1: 아시 자니 차과 마치다 제교 랑업 좀 말베 자님도 많이 약하래
3: 저가 탄다 니 칼 닝민도 나주 샤주 카갈 표요비
4: 장주야 카리나
3: 랑가리 요디 베트 자세지 시기 니에 간고 체비 캐스 장 인구 신예트 심샤 니에 추날 메루 아니 쿠베지르 미데 처치 체자 켄츠 코바 유메 셰샤
2: 딘제 인바 차샤네 랑가 저 랭게가 요야 카리나 랑가 앙저 신디다 저군에 사프포야디 안주니엘 펑촌게 투스니야 치토마르베
3: 펑촌게 투스체야디 빠라가 같이 제베 랭게시 이내니 랑가로 그냥 저네스 켄데 다메 타파도 저쇠르 나 이치치다 나 켄스게 봐 용기
4: 랑게 디 콜랑아 고고 팅망 당주고 턴도 근데 시지 쇼레.
3: 디.
1: 쇼다레스.
2: 다리 깨진 셈이도. 뭐랑게 셈고네지. 아부 심스. 교디. 교디 레비. 안저 단디 님 것이라 요시.
4: 아. 자나나 무노아.
2: 나다메. 칭샤 미께 과 친스. 혼자 미망고 두라 천재 유자 가난주 녀바도 녀디네 카체오리
1: 전고 마시 나서 남사죠
2: 알레 구다 혼자 데레 봐 도스 고지 안주 덤지 전에 펑천고 두스 녀니도 갑지
0: 개요 마시 혼자도 내 시야 그러시 마음이 두게
1: 마 아 나 해요 봐
2: 나 구셔 중창게 긴저 숨겹 제가 따죠 나 유배시고 낭다 먹어
0: 이내 장그마
2: 마친치리 개요 마시 점점 마치
4: 영아 어서 줘
2: 칭쉔빈 랑아진님도 마연의 거지 계속 랑맨 균파가 쟤는 랑바라 샘교구다
3: 지디 나 교훈 저거 어때 용기 다 딘제 차차디 파로야 데메 페페 나켄스님도 치다
2: 장게 정리를 내게 같이 아 레라바 마샤 탁지
3: 니 정리를 튀나면 내게 심하시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디링안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로리아 볼라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디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네 샵샤지 어디 직서다시 다가나는 건데
4: 我是说了，那是养我是说，现在连把的提不住哎，
3: 到底好吗？是吧？对，老几把子他们，俺给他俩培养的，那是的是。韩国的那剃头了，不要洗大头，对对。韩国都恐怕也就咱们呀，养毛修的，那是啊。这位讲俺那都养个差不多，去个几米呢？我那能当用啥的米多啊？那是那连把的给他提不住哎，
5: 还得把住啥去塞呗你？
3: 那给他吃个提子的嘞，培养一个啥的？
5: 那是的是。
1: 哦，很高，今年工资了，三个。那四天点落就把住的。
3: 我的家人个吃不着了，啥听难说？你家人俩天干不比。
1: 一度卡巴，来我接过去，处处接触，处处接。一头鸡家，你们操下去，我讲黑龙江的长袖袖，落一排住你过去快递司徒，三头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起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悄悄养过土不啦，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养干不行温土，起了这对，我一怕着你过去会当不能堂。空气空不清秋天里，冬眠感心阴了，秀眠生锈感阴。 昆明昆布汤不甜，下周昆布面冷菜温汤热得吃。昆明昆布水水，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须。泰迪熊七百啷么三百年，七百干不擦拢用为七度，新酒汤三百七百银币，七百根水擦拢给开酒汤对年，去过千元。这当也不明白，要上七度。 泰迪熊七百啷天呢？养心细窝汤，冷天啉少七味，恐怕绝对提醒级别，从哪些用意？出不错，恐怕不对汤，从家解决个。钢板巧用意，地角切土，贴住啷着银币，啷着给他别给别生产米。泰迪熊去那么去七不用，出钱七百提前了，七不错，提前这么用我汤，别汤昂擦拢用味，面对秀。
6: 他们恰起了锅儿，加汤咕噜咕噜咕噜音了。锅儿加看暖油吃，他们恰起牛呢，恰起不油音。老几怕煮日锅儿汤米，日锅儿汤羊肉刚汤了米面，去过切不些音。冷地土了，日锅儿给南部点油呗，三月点不了真呢，这打的锅头了，半醒点稀切味，恐怕云人不一样，搁来可个没。天外冷我了，吃着汤，天对锅头的南部点油呗，大节气的。
1: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不出锅儿解一么汤，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不出锅儿解嘞，准没够。品种老一盘住。一头鸡家，你们操下去，我讲黑龙江的长袖袖，老一盘住你过去快递司徒，三头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我讲汤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汤龙过。
6: 吃着羊光头了，苏北天气苏切列不行，温度白马切，我东羊干不行温度，
1: 去了这对，我一怕着你过去可以当不能疼。
6: 我一怕着日光了米，日光汤羊肉刚汤了米面，去过切不行。冷地土了，这个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了真呢，这打的光头了，不行点稀切味，恐怕云人不一样，搁来可个没。
7: 台湾喊我了，吃着汤，天对锅头的南部点油呗，大节气的，听俺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不出锅儿解一么汤，
6: 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不出锅儿解嘞，准没够。品种罗杰帕住。
4: 롱구 세세도 당신 리게 메도 폭포로 시행해 왜냐 自信有的叫你没多些呢，这不大的，级别起不行的。

위상 리규 샤르메 코드 제주 체비 디게 포리 시키 가데앙 춘잠토 제조로 주신 제주 소제네 추주 니친제 파마탄 렌토 치조소 조규 제도 중시 퇴진 구규를 가오베 콘즈 제주 팅숨 제차르티 신의 디부 타르마츠 부도 된다 용토 강바 마르베 데르모양 나수 체제를 조바타 뛰네 치링토 계기에 위상 리규 키 스브마세 차괴 폐배 균장 로마 체리기 능린토 지신 캡제 야지 개주 승기게 디기 초야 나기 디뷰 리기 찹전 바시시 폐치와 나제기 사돈타 차도 크싱토 세리 촌네 되기게 자신 인세 소자시 임에 원네 디게 조 오체타 지신 기 슝다타 자완남 세주 된라 디신 초마타 부교소 류년 소자야 석유 디기식 주요 초대 교육 중심으로 두 세 초월 레비유 디기 풀이 초로 나공기 두시에 숙체부 유협에 캐리앙앙 세리 초기유 남균 디기 초니 풀이 지타 무리 마부 체네 교대 체바타 디게 풀이 체 세 초와라 조디 디게 무리 체야 그 잠토 디기 쳬바 갸치 잡응외라 카체와타 잠은 체야 그 지장네 조기

디게 찬용 체제니 로중이 좀 이바타 위산토 부럽 서류토 초대 지시며 컨즈 念底로 규법비에니 초와라 주시히 위산 지규 넘시니 믹세 체우베 서구 페베 튜롱 단서시시 지투 초신 체주마부 유에베 시니 차제기 님의 기부시된 차보 징가르 죽으신 시에키 새 최규 공덕 제교소당 관제 매도 지모타 몸에 베라키 자슌 사교로 가슈시 타는 사도도 개베 디드 선진키 제부야 관제 타르바 동금에 김잔토 공수 사바카시의 망도 친유협에 바바시 이메 응원에 고베 세류 표준 속배 응어콩 니에토가 치고

라키베 팅직레 지금에 무리키 초고초로 다용 14부 지기에 단다 괴괴타 야젠 체주 제배 나최 인배 관제 여제라 야젠 체체라 배기에 티 아마초로 티베 심제 침부 속의 여배 따토니에 고르기 내주라 10년 지기에 티부 징가라 주리니 중국의 캔덴기 체리시 인배 원내 rangyegi riba tangbu zonay songyong kebong ki rigi soja si yin la nazu thala pabye chabu guo ta jingba nyi ni tegi yima ta jingbae shuo nyibu gyanto jitu gyu zhugu yu zhubu le serwe choshi yu muri zu lu kyun yong zando ji yin xing gai wo tu nagti ji gyan yu dipyu rigni tande kimje mebu yin di 记录七东姐姐的就听说了法兰斯瓦阿尔蒙大卫以维沙日向的重安图迪布金格的主任写到重新记录七东姐姐的就听说了大卫以迪布孙不行约罗布的男人前了因此他阿们这个人中他如果定在康图他的帕多亚迪布金格的主任起马屁尼亚萨切约中国了迪布尼西约罗布结局结束他是 대부 증가를 조진라 심주 지배를 된타 시내 다르베 동구초 지기 지우 위산토 경외 유고 계도기 빼바르신 체지우 송개년 뒤도도 법에 차바티 나제 쾌용 순수 계신예 차지기 사수니 덥자츠 괴규 제망슈기 뒤주태인 대부 창가라타 작은 원부 추마르니니 당도안타 담제 토토마오베 준비디니라 대부 징가라 주리니 세리 젠주켄 체슈디시 타다 차로 용신베 체주 태즈 니다라 뇽타르야 세리 팅 주든 점 쳐바라 조괴베 티 아메 타조게레 된라 대베 쿠르부 지루치게 로보르토 마베 쩌부식 디부 징가라 주린 긴가고소 주요 너지티 니게 세리라 세바쇼르바타 제주츠 공세 시엘라 미시로베 체토 참무츠 장난 강야 지금에 아메 초고초로 뇽원 서베 롭센식 치브시 다와 카시 친지 콘조니 아메 숭접레 제디 랑치부 예체라 동네 치구 차모타 차주초 지주 니튀기 차잔도 로치마타 바바라 세리베베 루루 예베 나고시니 예징 코베잉에 바르토 니모모 슈콩토 렌김토 로토바 치쿠 오이 제구토 제규 퍼림 따르자소 차싱 초롱 띵드체 제슈네 제제 파르토 스법키 교도 워토 지신 지르 직진강 기타 민저웨 왕키 제오지라 남부 민저웨 윤정 케 차르부시 초비 스법 추지미 숨경업주네 책동 갑하르니 균장 로마 치리키 준신기 응하고 인라 커버르 릭타 남의 릭소 동진 준신 조기기 지신 디다키 로마 촌니 니웨타 태토 지바 따르자수 계유베 니웨 초슈 제제레 단유진 뜻 데뷔 원조로 니바 체도가 총이에 원자 롱을레 왜 체르 시엠베 치슌 테니 니고 주제타 자와라 테 로메 펑심라 송겹 체네 니셈 피데베 원고 체도 위상 지규토

자동 링크 나가 제주 초라 세리 표송 초보 코딩 제휴라 교회 코드츠 상자지기 급질 인사 개진식 시 코디 창니 조 남바타 감자 제부제 냠도 세벌레 초디 급진디다 야르오르니 코디 치샤타 세디 담바 쇠비치 추지지 제신 지르 치제 제신 고동 외쇼타 더그 차볼레 담바티 강토 준이 콘세 강 강삼시 준차르치 저와 미제 와라 강 감차르베치 무튜니 강제베레라 쉐기히 동지 야라 주임히도 배치해도 콕드 수부젠 주 창기 고시도 총우베 콕드 직 열주임 말투 제도가 잠내매 포지오타 모주니비 쇼응알라타 광치니 체니 담바기 창지시비 쿠니기 차와 초대 체니 냠도 주임비 김치 주임의 창낭도 세소 사베 대자 표교로 숨어 쉬시게 태야 롱 통주르시 차자르 롱숲 규지 화동기 양제레 베베 우이산 지규 테니 간민 젠삼소 차유 로레 진드 시베 당고로 샤르 갸주 치모니 당우베 툴롱 쳔모 정중기 송제 테 간고 제지 롱규 야라 파네 최제 마로 조싱 추나야 림시 도고로 교르친디 지기 추자르식 차진 따라 법요 차바니 차도용 원수 마르 교요네 타라 위상 지규기 서법 소지미 책도 야이세 동무관기 녹장 소송 교토 지도 뒤발레 추진 什么식 차이 테니 교주 코고이 충고시 법균 시비의 지진제라 동미 조지르니 차게 셈베 교주디니 샤르초소 샹샹낭 교조시 람파르토 지드의 능린 교회니 파라 쾌양베 장부의낭 슈조구이 테루레투 교주코구이 개규 슈윤다제 교구자마시 태야 롱치 초동아게 고르기 서시 규결리 리제 나제타 강쇼 미니멈 카라 제리치도 차시 교준디니 게라 림보 체시 리조 파르토 징바라 따르나 대외 교주 코구 시에베 명이야 대단한 강 통시시 교주 코구용 오니베 참진 세입테니 제도 마르보

0: 가르치기. 나 가르치고 왔어 그것도. 샤르치도 가르치기도. 샤르치 아버리베. 더도를 하지.
1: 아, 저의 토두유민도.
2: 네.
0: 토두유민도 에. 티제이 네. 티조 추도 티유도 에. 아. 티조 장부 샤르이베. 요지양 다과 가르치기 유메. 티조 도우문도 에. 미수 나조 체베 보르. 기부제야 체고. 다과 시간에 가족이 끼고 말해. 더도 추도 유.
3: 老七. 老七.
0: 아. 아자.
3: 게 가르게 구유. 아 피게 되네. 장게 구기. 다 시흐디 군도도 다우도 와.
4: 봐봐. 야 류진야 그 생릉기.
3: 가르쳐서.
5: 직관배.
3: 소키스다.
2: 거기가 바꿔 니베 마세.
3: 맞다.
2: 상마 제로 체니. 예 북상
3: 무슨. 맞다 제.
2: 내 좀 두고. 다 그래. 니에 체 류베. 닝 지웨. 나 좀 띠. 다들 니에 가로이.
6: 저동아.
7: 빨리 좀 사래. 계속 염마 사비나 모두 염직리.
0: 나야 가도. 예지.

0: 얘네라 영화 있으면 집에 대해 가봐지 봐.
1: 최고야 되게 제가 집이.
0: 칼라사오 입에 니한테 뒤도 고치 방고.
1: 밥 먹어.
2: 유진아, 다들 자도 깨라 시시 민들디 장하차도 와. 경고쇼. 로규덕이 깨부다시에 담고. 민디야, 낙세도 와. 나게라라, 괜찮시오래.
1: 가르시엔도 유네쇼.
2: 자도 바통 삐리시야. 쌤 기분 어떻게?
1: 깔래 가쇼. 여인아.
0: 这 地上哪所子让看些的哪一年一
3: 你们惦记了去最你你们惦记了去最喜这次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0: 키랑 소식이야 봐.
1: 유치야. 장가 치 군기문데 뭐 주시다.
0: 뒤에 이게 틀리. 키랑 수다 좋아도 돼.
2: 나 콩가로 이.
0: 다 그래. 니에 틀리 유베 제미디. 니에 다데 가로 이. 뭐랑가 가 바꿔니. 나 고야 상무제 니에 폴리 제로 제주. 니에 북등 주스. 야 좋아.
3: 아씨. 아씨 빌라. 유치야. 샤이 니 같이 같이 봐. 미라 김요리스 마비드 그거 봐.
0: 나 고야 다이. 더든지 세 말해.
3: 샤게 드려치야 최반 시도르베.
2: 대링이랑 제가 여야 돼.
4: 어. 유치야 걸 근데 다니베. 유치야게 톰네 집에 내가 참아. 키랑 숨겨 제가 치듯이. 제대 싸고 마시베 기스 참 좀 마시. 키랑 문에 가보시라도.
2: 你好，我是。
5: 也是你春雨了，生就正常送都是规矩些大了呗。俺让你明德去，陈泽明的意思，吃不着西瓜。
2: 阿忠妹，一句招语。永安，你请教，一年研究生吧，刘青阳了，当你去一次了呗。

0: 기라니르 수부스에서가 디갈 제브디 구쇼 메라기 메도 수엔다 잠구쇼기 수메지 여러시아
1: 레스
2: 레스
0: 하 팀이 고작 시미디 교쇼메 기라니 약속되다 응어
1: 영아
2: 레스 레스
0: 야쇼
2: 걔는 말해
1: 걔는 말해 어제 보동라 기랑 쇼도
0: 어제
1: 샬라스 기랑 표야유
0: 야 디가시야
1: 공유 로소미 디구디 내가 니 버튼 줘서 뷰제 약속이라도 쇠듯이나다
0: 요요요 약속도
1: 나도 윈다
0: 어
1: 보동라
3: 쇼고
0: 좋아

0: 꼭 묻어 와. 나 거기 기분이 샤.
1: 아니, 돈도 꼭 비슈다.
0: 집 샤 샤. 다 고만 나.
1: 아, 다른 류진아 체제, 끼치야 유.
0: 저다 가리유 내 생이시엔 직으로. 도스나. 키라니 로테 시간 로데스나 키라게 숨상마 닐레베 마세 더도 키라 카와이케 추
1: 아든도 도스 고히 계속 마지
0: 더 이제 고난이 베

0: 저도 막국 비실로다. 어. 장 같이 가요 봐.
1: 그래라니 가만 말림 좀 가지라.
2: 이방 시기다 제. 네 저 좀 깨다니. 내 주디 주모 상시. 듣고 지그리. 제자 제문데. 장게 답시 유구다니. 이方面的罗总就是
0: 지로 머르톤즈웨 근데도 제구도웨 머르사바 줄루니바 녀그시라도와
1: 머르그네라죠
0: 녀뉴교이 근데도 제구도와 컵돈 다그라고 시리 처음인데 왜 아 장게 당시다

0: ngachigel gyurung debgi tantike na lotus chumshi yine le rog le chendu mi du
1: karina
0: nge jendal debin le khnte jin de cheto ba kirang ge khense de ngachigel de
1: ye shigi zang lu gyu dor de hyuzun sog du jige bu le ro chebin na mone phangya har sha 이내랑게 내든 식태라 문지 톰도
0: 문지 카톰도
1: 장게 레로세야디 능괴 출루니다 강가 규자샤리 스고리 문내제나 람밍더 지교 류녜기 규지지 류녜기 까다 탁주 차마 장게 첩다 라타치오리
0: 예시스
1: 장애 이주족 장애 고추도 갑질 님지 나랑 치에도 법기 오엽식 용구리 승리

0: 미디 팅저 뉴메베 자라디가 수르디 아니 교주시 장가 팅은 오시야기 류신야데 마시 미디 심사디 무게 김베 진담에 잡시
1: 그래도 실로 머트노즈베 머르사바
2: 머저그네 라죠
1: 녀 뉴교이 녀 민덕 나니 키로 쳇브리 딜바베 나무시제 오르바 마르베
0: 고디올라 류신야 루무라스기 머저다 한번이베 마세 얼른 트립자 다랑게 미디 연이 근데 이미 셉신스와
3: 류진양게 당분에 내가 가르쳐비네 참을랑 숨겨쳐야 치들이 다리길 힘디지 않소나 류진양래 주제야 개용마시 참에 잔다 류니 가로리 승부리 마도 류진양 가게지 마르버 네 류진양러 지게 류스제 주게슬럽이 이네 두면 돈도 내게 계속 주고 있으니

0: 이번 나가 가려 동체입니다. 민도 노동체가 개매 신도 같이.
1: 장게 체제 뭐나 봐. 나네 퇴치제. 탄다 능담도 봐. 다시 아빠라 도심 쪽으로 하면도 너무네 세트 쉽시도

0: 쉬다.
1: 장원에 내 교훈도 해.
2: 天文 공주 쓰는 내 몰래 해야 돼.
1: 깜짝 놀랐어.
2: 트링의 선교 대비. 류년게 이판了你是学天下. 세대 태문 쪽담 상마. 정신게 중급 대비로. 마세티 대치도. 아 파베 수리치로. 니랑 치워. 대가린 나봐 예쁘지래. 미사드 깨브네 마시부도. 내 쥐 쥐는 나서 유우지. 다원의 큰재지라. 문에 장내가 나봐 예쁘지래.
3: 육지야. 让我们没记不到新年上多么多的民族没怕这天天成一番了让我们那些什么心血莫让给卡的生贵那张让肯定起那张马达来张农业没差不多

0: 두기세.
1: 로워.
0: 과르니스. 예케링마시. 카인스나 공세 걸고도.
1: 고무스. 니니스디 그랑 토마토 쓰여지. 니니니 타제차. 게스니거 초제 만남이나. 니원스 레그네 퇴약 니스 퓨니. 나니 두기.

0: 예대교나 아.
1: 같이 오래다. 나 지수에.
0: 여기다. 항상 고베 틀라 레토야리. 기대도. 하. 마시디 동안은 시 전부 요마띠 캉백합조디 시다. 대린 음식 영매상 셉통민도. 마시디 니규 캉벌이 때 태웅지다디 규릉구 대민도 캉부사합다 지부지기하리. 디네 김제도 그렇습니다. 불은 인지다 구주추고 상무도 마담도나 년유가신쇼. 디리 잘라드가 수어유구이. 와리 육수 암라 잘라님 배주등매 삼유구이. 하세 암라 다 슈다 샹제 부슈다.
1: 김매 다 젠지바.
0: 암라 툴 펌마송에
1: 로르 친수 강부 야호딘제라 가부 제거죠 강부디 광천부 인기다
0: 시
1: 무마 호딘제 흔해줘
0: 나 민도 속과 레하 주요로
1: 네 민도 속과 레하 주요스 태무의 제지시디 도로 자샤부스콜 깨자 차샤 민도 세아디 랑기 레허즈베 진양 랑바라르 메스디 니 가치제 굴구 치유메 시구이베 콘 장샤 쇼시 레허도 큰 싱마시 콘 용보서 뉴여즈라 마제 딤뉴어시 부 我这些这些不可的，我有多这个气度，可就没就显得有嘛这。
0: 是，没啥的，咱这说些不可这。阿姆拉，你先说。这阿姆拉，马太达，你拿下。

0: 쇼부들이 도서 시켰다 맞지 질줘
1: 키나가 양 하사지 고바치 나니 봐
0: 장네버 제브르 장네레 접스다 전다 계정 붙이 탁주 시가 좋고 감주 뒤주려 고대죠
1: 하, 얘 나시다 그랬으니 믿어.

0: Cheers. 딜레 민더 내 주시다.
1: 메다 연계. 대리 리오냐 토큐 체스.
0: 다 자주 시내 고소 임지. 니 최바치아 노면나. 메다 연라. 우리 핑제 되야 혐마지.
1: 뭐면나? 보쌈 그 남자한테 그랬어 그래.
0: 제자. 근데 지지나.
2: 고쇼 메라가 가르송고 매게 고쇼 맞소. 기라니게 세업 신세트. 나 민더네 카체디. 다들 대세 강부디 모토. 카케스메. 다들 강부디 광자 더 그새 퍼그이데. 민더기 포섬 그기 남자대 되야 그 맞아. 능고 맞지.
3: 예니. 뭐야래 말해.
2: 뭐메.
4: 뭐메스. 고조메라히라메마 텐신르비비.
2: 나응메비 민더응메 중마시.
3: 응메비나. 냠드르 나마리 태가 순다르바.
2: 야, 루진아. 라니에 레서 민마비. 가르쳐 유메. 장계 공소시에는 당마비. 네.
3: 예. 기능아 갔다도. 나응메다. 보라, 티르시냐 아유. 이 콘랑아 우메스 마셔야 하리나.
4: 고무소. 나조디 키나 닝우메. 심고유.
2: 당당아 알아다 우메. 이네 녀레서게. 댄데 탑시 투지.
3: 给不了电影速度啊，跟我们同样可以呢。他领团大的，让给卡地球嘛是。可以，六十五度哎。哼，听他可以买两个新机呗。哈，可以吧？我听他了吧？听我一个人给六年了，浦三哥哥那么大忙活的，到我这那拉土车一送送，他打不进新车不里，他都打不进去了。我这个肯定是皮蛋了。
2: 是。你也不要太偏心思。 凶没眼光了，苏哥对面你娘都贵，苏哥啥子心特别凶，来了我干嘛事？创伤的阶段，他个啥事？你到底是，我肯定让伢什么当爹不嘞？我最起码来个的，看里面什么当不客气。
4: 因为我那穿的什么好事？俺最念了托腮康去的牙了，看他装过去的，两对鱼尾光着的个了，我的念了这书，你来俺最托腮康去的烂大个的，特别麻烦啊！休息的命了，没事你们做啥？刘青，让个累累的军务要事。
5: 让个三弟蒙古独立不下去，扛不掉不是的。人多准备俺那锅做去，扛不要矿子，你来嘛对吧？怕住锅水。加上人多准备，也来对，没卡几个，我对你扛不掉个，什么都端不是。你不明白，从你其他的，我可说这些。
6: 年前呢，刘青阳出过的，也好多。
5: 嗯，我说没了。年年了，蒙古独立不下去，哪个有的鲜明？俺现在吃水的。
2: 但得三家屯里个村里头那些米呢，蒙古独立不下的，做拖个出去给面的做的，因为浦山亏能些个拖个全部都在南边呢，怎么里地头了？他的留住全部要嘛些？是，这个刘老个送不他去，差不多留住全部有女面子，用过嘛些送过去，等给刘青阳给穿过东西，这些目的钱为呢，用过嘛些啥的，要么抢到好去。
5: 光木组，刚才丢了，明德个年了，穿的鞋不要嘛些。
2: 有年，让个明德了，难免问些的，给嘛些。一两啊，有。
5: 明德
2: 做不的年纪，让嘛些。这些年难免呢，让个俺点书记，我你出钱全部了。 마세 탁주 정화 등 하여시 마시 녜레섭 구쇼 류칭양라 요시 녜시엠 너무 송아
3: 다 그래 따주시 마시나 중국 유가 싱마리
1: 추시디 랑게 뛰어는 매봐 샴르 컨트리 치매 어조 세입시엔 후르베
3: 예 삼당삼회

0: 달로규 메도용게 당부치야디 니에 쳬바 쳬바다 차디우드고 뜨슈 더도 제러 사시드니에 카팅 있어야디 몰라 니즈 가리유네 나시엔 드루 아 류년게 년도 마시네 년인 그루
1: 도첸나
0: 아치 야시 로마지 네모르 하이노 달로규
1: 쟤는 가 조인달

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婆婆当南部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店给他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老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
1: 한리팡 총강 꿈세팡 럼소 미주 삼배워 한리팡 총강 싱고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2: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부타 너군 가봐 너 양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 진짐하도 와서기 야미 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3: 호야 제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 아데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소브도데 직신다 고데 나서 헝고디 진짜
4: 링고 딱젠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드리는네 링고 딱젠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르 피위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년고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5: 허브지 개바타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순한의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란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시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바람 카바

0: 마서 도로 제작시대 모두 죽이베
1: 제비
0: 마시 제시디 요신야 칸에 시에브시 이내 취디 메다오 영이 이브 세브로바
1: 딘제 이바 차샤나 안주 대외 양코쇼 메라가 전달이 이지 小时
0: 제시디 니가 차다 취에브시 팜부 인너 明德 别的 差不起 给个特别的 却不怎么起
1: 心目都很这小心谈的这些比呢 却起啊苦个明德

0: 갑자기 좋은 말이. 제대로 한게 나랑 졸라야기 금세시기 위해.
1: 가리나.
0: 가인스나 랑게 손께 딱히 부신 거지. 송배 쥐린시야디 조 키베라야다 리쪼요야들이 이내 매도유 폭삽린 루지에 수자 사지젠다 제니리구스 샤베모도 남야 리쪼 댐비에 송부치 차 투마지

0: 지 랑디나 가르루유 지호도가 가바샤오래
1: 가바샤오네쇼
0: 젠데시기 야 랑디나 가르루유
1: 왜 두서야 오시야
0: 랑화주가
1: 냐나주가
0: 어지 류진야 나 장小东 기존 나의 요구를 배
2: 쇼메마슈 요시

0: 우주킨 티랑 진행라자 두두기 목시도 말베 내는 가스네 유업 삼쇼 더도냐 대위베
1: 그와 유시레 디니 미치트기 목시 탁고디 가라다 헤메자 컨줄리온 그와 유레
0: 목시디 모더블레 켜슈구다 케요 마지 니 찌시기고 저 형은 저 지신교디 어또 아 니가 또 내주래 어 폐지 뭐지 루리니베 루프트 지메급라 라바과 순제 도피아가 내마 퍼뚜 덥시에 지피브리 예외 이구디 니 세업시 다 치기 장개가 주 치그지제 나게 범민치 슈디 치도 초마다 야기 깊뚜 미주 자라 슈제 이구디브리 제마제 목시트 메비나 잘리바 능시 차어리
1: 당아랑 갑자기 처음이더라 제만에 라스는 우이영매 롱에게 리아병 우유 타바 등면 도와
0: 디디 거죠 기억지 셈 좀 더 봐요 그래
1: 왜 같이 해 그래 모두 이제요 이양 아래 시지 대배 루큐라 전수식이
0: 예막 칭이야 오늘 좀 냄새요리. 제대 딱 봐. 나와 입실하여리. 마세급디도 장화실하여리. 수수 갑치야 바꽈 주제. 가봐 좀 뒤에 내치. 심지어 시험해 봐. 제대 당들 알아. 강구 유배 가라. 착지에 뭐 제여리. 제대랑 예만 능신. 나와 기부 유부 통문도. 상계체는 미사디 무협직 톱두 무협신다 쇼위와 땡히르베
1: 소나 가르친 수요 나탄다 너 유시라도
0: 경쟁만 쉬다 니에랑 용이 요거쇼 탄대랑 생광 대비나 눈세 맘 능시르샤
1: 야 왜
0: 와 어찌
1: 아
0: 로 야차 공통로 야권배 눈세 맘미리스 니에 케만인 같이
1: 니에 사비 권대 당부인다 가도
0: 오늘이야. 라디 제권은 실하게 냄봐. 딱과 치료 규제 권대는 토마토 십시도.
1: 데레네소. 말리 우싱이야. 캐르강 소와 고주스.
0: 차스. 차스가 다이나 베드 차스. 장편도야무도. 우싱이야. 장훈의 편도야 맵시하샤. 你哪儿歇乎 让个坦爹起当地, 搞好个右街,心念三亚切多,牛龙公路切不撒, 心思根,
1: 哦,
0: 啊, 啊, 啊, 啊, 啊,
1: 啊,
0: 啊, 啊, 啊, 啊, 啊,
1: 아,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왜? 대령아, 칼라다야 갈삼죠. 영아, 권다토이.
0: 수레.
1: 대군이.
0: 집비라. 중요한 약수지.

0: 어제 사지 김씨 내려와. 그래도 쉬다. 전화 가려.
1: 그들한테 송겸네. 라가 수소 경단 기승 보시. 야매도시 라가 관세했다. 수소 경말 앞치. 매도연다 카체베 주고 책임 카드는 해도.
0: 어제. 니야 과단 후에 말 봐.
1: 놈의. 라게 책임 카드는 해도 씨.
0: 이거 말해.
1: 이반다 카체도 놈의 봐. 미디드 가로래. 라게 녀라로 고고든 게 맞아마. 나 송부 송사. 디니 총접삼이
0: 미디에 갑자기 들여자야 좀세 가르면 나 신뢰도
1: 네 민도의 제도 인사나 예체도 왜
0: 공개 민도의 제도래
1: 미디 민도의 제도 3등급 위에 민도 나스 내동 사오시 신수해
0: 개수님 무디 마세나
1: 계시랑가 모두마 제비는 아답시 신다기 간다 예미 규칙이라니 민도는 퇴어줘야디
0: 독세나 도공 갈라디 쟈니 못 사토미도 쟈야 우세 소시
1: 쓰라로 보려져야다 강부녀 먼저

0: 지교류라 계시키랑게 매도에 샤비나 지게 전락에 못 되는 마지
1: 되게 세신규
0: 네 계란 근치 신지르베
1: 쉬다
0: 계란게 타보도 소소 카피라 녀질 녀나야 하리나
1: 让给刘青阳的梅道远、陈一凡合作，沙巴上了，马斯杜鲁不切实地，点水油还学死了。
0: 你先说。

0: 랑가 주시대 찍대다. 님니지라 주시대 공스네 댐쇼 유시.
1: 댐쇼라. 댐쇼 가리우래.
0: 주시대 용하다 마요. 류니게 댐쇼 대제 캡다시그리. 공스네 랑랭시그리.
2: 게메도시. 랑가 공세했다. 수도 겸하랍지. 매도연다 카체베 주고 책임 카르둥이네 돼. 계절한가 모두 마치빈다. 아답시 신다기. 간다 예미규지라이. 민던의 전주야디.
0: 그제 시에네 양가 균고로.

0: ཁྱི ཕྱད མི ད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a bola mola li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ga jo
1: de shabsha ji wo de jik tsu de shita ro nan de de
2: d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da ti ho ho ma sa wa
1: la de lo ge ba zi tam ai kira lia pu ya ni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지 되다봐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나 레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라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랑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게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콤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인라 슈니 스슈 갸힌 콤메 콤부 탐부티 샤브주 콤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제 콤부신시 지도 기가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투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제 탕 뒤니 추구 체휴 卓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区别他们天灵阳性西沃塔他们天顶秀气味恐怖点对地形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他从亚也为个刚把超容易的叫企图提出他们做音乐他们做其他别级别生产面泰迪熊区那么去起不用出不见区别推进了起不错推进中国用的他地他昂擦龙用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古巨国国营了国家看人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营
5: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的命运去过切不行营他们地图了这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这大国图了不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提为他们为了切住堂铁堆国图给女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儿阶级国主国建议嘛他他的参与了国儿阶级国主国建议来准备个群众罗杰帕主
7: 杰克年纪嘛呢谁敢听路罗斯头去拉他的线中华民马集团杰克听众只找罗斯的听众你懂你三个月到处几遍自己经历中问说要不找线
8: 哎呀
7: 找
8: 阿基
7: 沙
8: 找得来多少多少个
9: 查哈迪斯斯给吧开药嘛嘞让不落清清的嘛嘞韩立方的牌子是当的第二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嘞车站站的跟前面都啦
10: 站哪不也不去车里
9: 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牌子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
8: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扣下了。
9: 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在沙布的日子，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需要的。
8: 韩立方的我那也要多。
9: 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1: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12: 公司康冷叔。米柱三百五，韩立方从康。
13: 林光下南去，杰克落车，开去韩立方从康。

0: 류녀가 들으시고 입기라가 갔으니 캠 봐.
1: 장께서는 류녀가 녀지 그 쇼팅 배트다 뒤.
0: 뒤 치수삼지의 송구동. 이래 이방에 캐리샤. 그래 쓰셔 용아.
1: 류신야, 장 줘비 이거 그래. 녀라 씨. 장 다들 이방다. 참부 큰 요마시.
0: 참부 유매 키랑가 다 추마리.
1: 제주다 점주. 여와 치토의 허비. 다들 키랑수. 민덕 막대나 최대할지.
0: 만년 되기도.
2: 매도예라. 원내 추도가. 마저 두릅지 앞이 덥시 시다 매위나 계승의 쇠바치아 노면어 매도연께 상자속배 약직주시약 남부디 미협소고 승부하지
3: 쟤는게라 제일 근데 쇼그래
2: 매도연께 류칭양 침마리베 니에라 능 주시기 없쥬
0: 나세제 전다 하리요
3: 매도연다 가지야 자기 가리규
0: 제세 말이 랑게 매도연아 디르치야 좀 생하신디도 你明德切都应是呢，一切不对。况且明德切都哩，面对明德切都应呢，俺是那没啥差事，心里边。不了，唐多年去让他宁波来个车，就没在地。俺在陈英芳，搞着这些事没。你阿姆拉了，错也不是解决了，切都应。伊那去让跟着学学。 당도기랑가 당부채 가리나. 가이스는 아무 이상 잡을 수 없지. 키랑래, 키랑 좀 제수기래.

0: 저 저나 동에다 컨텐츠 집이 몇 넘겨 된지 추수 체크스 주기 나 대대 내가 내 거기 소프트 시켜다
1: 땅아 땅부 갇혀 버려
0: 가래다 무슨 거래
1: 더도 못해 뽀라 칼은 양구를 왜
0: 세무도 갇혀 버려 라는 당부세야 신다 유배
1: 류니
0: 류니
1: 가슴아 깨다나디 네 뽀라 다 갇혀 배쇼 자기 가려 유네 깨려 구석이
0: 타치드 카산 류니게 장칼라다야 디팅체 이쁘지 쟤는 장게 캐림베 니랑 시오싱야 구쇼 메라게 장 차로다 겹조시라는 거요리
1: 콩강아 겹조 다그라는 거리 이네랑가 삼호 중에 계승 아직 남해비나 콩강아 티르는 거르베
0: 유진야 내 루보 톱갸라 나 가르승 위바 고추문도
1: 나고 마세바 가라래 다니 시디데 규물 흥미도 하 다육쇼 장신이 탑신이 말이 말바로제 삼려고 했더니 죽인다

0: 랑게 류칭양 제가 신비.
1: 당리 제가 신비.
0: 랑양이 갈성부도.
1: 매다위에게 랭게 줍상. 민더네 카체고야시.
0: 랑게 구쇼 매라 비니인비. 류닝. 랑 치다니 다시 찾아오면
1: 라사람 가르던 게 내도 가다니의 명도 매다위원 제망시
0: 주시하고자 구셔 매라 비니엔비
1: 매다위원 은이 치네 비야디 은이 원내 시에네 덥시 약수시리시야
0: 용아 랑게 수수 당부 잽시 나래 수수 왕지 배주 당기 랑게 류칭한 류네 캠미도 댐쇼 유니지 봐 你也让了CCTV的消息，你也顾说没了点小游戏。马赛公司直属旗下，点小游戏几不易呢？董事连做的提取信息，正马赛六年，老年拿了董事连做的这块钱也顶阿这么多人马谁？
1: 哼，一凡，让个多多过嘴么多喂，让个年少老民呢，现在这边也个命个谁？
0: 这边也个凶个谁？

0: 저리디도 뭐 말이시야. 이내가 이 직면도 마저 두릅지하니 북상구역의 남자디 주춘치기인스
1: 아 이 직면도 이내 마집시시 미디 메이도 윤혈다
2: 지겨 양랑 지겨 리랑 권주치기 세능기
0: 언니 존소위 통두에
1: 술도
3: 지겹이 양라 지겹이 리라
0: 유니 라갈 세워 봐
3: 곱다쇼가 여비
1: 라오양 유스난다

0: 看过一眼，不新鲜的。
1: 캐나가솜 탁시 이내 미래 탑시 신다 제도 강로단쇼로 종약시야 저시디 지조토로 깨자 취우시 캐나 공부시다 개시 저시디 용자 제비너 종기리나 유배 슌도 창매 수소왕외 강보신용 도시 급디디 kintang tushangjar demu gho ba kozo denje buksam gui chashi di zhub tukshi
0: qiyan nga zheche kharchiga liu nye rang tingji nabar yeza nga chamyu chigu ibe demu shuo duan yung
1: gong musu nga chamyu chiga yome nye degi kirang shuib inba nga gopda shuwa yongbi nga nazu tuimu to buksam gui tsarbi nakto
0: kari insi
1: 每道月个数字两个入账，但没得笔记月。让给每道月笔记月是。啊，你每道月笔为嘛子？没得车钱，没得手机月。看医生的俺没得搞不全的没？忙完出租车的，看不下手了装下去，很多车子在那搞不全的没？俺做啥嘛？从不算啥。
0: 苏州这边的最年轻，米这边的多少钱嘛是？地装备没得啥东西的，一年没得挣嘛是？姐子，我知道你们那些为数了。
1: 唐姐，一年我吃进去，借了明德的那包上交的，咱娘不要。其实你也看嘛，那边呢？哼，看能嘛是？你母对每到月个吃些的老大吃的。 看那个天色是不？各队队，啥个团来了？给这休息。看到天那嘴，门口当街，浦山沟南站的，主播南北呢，你没到原地，车西的皮靴满大白马车，没到原地，明月快要买不起，说都被牵了去了。
2: 공부 역시다. 디냥 백탑시시다.
0: 유니, 제메사다 와라. 랑 총도 쇼아.
1: 도치.

0: 보라, 보라.
1: 돈도 된다 가려.
2: 네 봐, 기억을.
1: 먹어. 더리네 좀, 나란히 계셔야 되매.
2: 티드시야, 나라 좀 세요.
1: 랜디 딱딱 기업소. 랑게 디키니, 좀 리소 내든 상마 랜기업 두시. 제수 달로 이겨

0: 아씨 다 됐어
1: 추주자
0: 재미
1: 추주자씨
0: 재미씨
1: 아씨
0: 这位亲爷了，你国别看的从新区里，三学南门那过年也直直下西来了的，既然得回头接，你别羞死，趁他还有那熟络呢，免得天下落地接，公园也好睡呢，用得。我那天就出不来床，
2: 看着就出不多事。嗯，你把那个没事过来看去。 사건전에 군수 순두열이 탐대 조두주 파시아 공기 소쇼브리 마차샤나 갈래카게 제목어봐 라쿠장 되질러 좋았어

0: 어디?
1: 세.
0: 야스가기. 슈치 살트 지기.
1: 야, 더 너무 화야면도.
0: 어, 뭐? 나도 보다. 뭐.
1: 어찌? 오. 어찌? 야, 큐직도. 도사티 냐테스 라우 샤비 유스리
2: 냐 망부 티제 시나 티제 코마 와 와세 디스코 저거 뭐야 저
0: 나 지를 가르쳐 왜 알까 우추님에
1: 지바 난 좀 치다 유제님도 같이 부래 도스마도 랑 지구 투기 맵 차저이
2: 경상기 샤미야 고이시 가리 있으나 아주 요거 멈추냐 사바
0: 加油的，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姐！加油的， 당아 잘라 사티 큰 지금에 네 사티 잡사모 바르게 지기 사티 쟁 튀디가 셰프다 그러샤 튀디가 코야 톱단 춘민도
1: 양가 시기 트린 유제디 기브 갔으면 줘 가사 저저 언니 제디 장게 권이 주기 메 버다야다 수조야 주고 바르게 제베 제르 주부루
0: 에 뜨다 네 사티 잡상 밤니 용기
2: 왜 겨우 까지 뒤서 나가시다
1: 허지 디영이 양아의 저등 속자 가리 까지 있나
2: 자가지지 랑케나 니 저거 가리 있나
1: 예림도
2: 너무 배고지 봐
0: 자네도 나도 신내 토스 네 뒤디가 빠르고만 좀 자이브래
1: 으아 톰댕아저 숙주약 추사부 제치기입다 아 드리이나 혈류체 숙주약 님은 샤스
2: 으지 딩아저 세지치워시 아저그 디스페이저가
0: 디디스크 통과 삽두제벨 그마다벨 롱즈리 고시 나 롱즈드네 톤토비이나 사드듀디기 카장가라 예바르시어그리
3: 这样子的这个老干事你去转路给这样子的看地下图给你这样子的全国图没都都是的看起图给特别几个的这个通给看起过一下一年我就跟这次感觉啥图不就是你那个就跟这次同给把这给你
2: 채널 안 계셔다. 나 지금 컨테스트 덤게 바래 겜니 톡 마스베 월러. 간지르 발로 제 투셰.
1: 야면 덤디 강바. 나 저 침매스 놈 줄었을게. 나 지 비싸스. 나 저 소초 예쁘다. 하지. 침매스 못 이제.
0: 어, 지금이. 어제 러브 투어도 와.
2: 나 지 사기.
0: 喂 ,皮斯克桶 呀 ,Rish
4: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1: 金宝，给我转走！转不走，同我俺做三对媳妇没多啊，俺做的也没看到三对媳妇不着。嗯，哎呀，嗯，常委给新年预备。嗨，你三对媳妇，咕噜咕噜年节别就当他了。他们电视个给，去做票嘛，这样去多，弄这的三对钱币。

0: 디스크 동배 희승이 뭐 공세스 기초
1: 라녀드
0: 야시 진바 톰 디스크에게 가시 장사티 없이 진바에게 민다시키라
2: 아 영아 잉베 감세네 다
0: 같이 봐 나 지시에 다그 또 와 진바라 피중 사티 없이리 랑 사티 없이 삐마스 없이어리
2: 아 이게 다 줘야 돼 개가 참 말이 저거 이런 짓에 윤지 봐 나 저 하나서 가져
1: 질러를 가르자 같이 믿는구나 이기면서라도
3: 八卦四处浪波涛，三个看法说给八百里的男女冤家，女方八卦张三康了骗当，俺从高了骗子，日本面板吹得当骗局难出。八在林中当冷水吞吧，八卦三个看法说给八百里的男女了，女方八卦张三康的日本面板吹得当骗局难出。女方八卦张三康的温州的直接堂，七零年代八百里的男女看了大勇气。女方八卦张三康的该用的木质枪不是一面。既然了八百里的那种游击你从高了平的路程当中了一米七九的两米两当中接下来的六十堂他上的社区过年批判各处学预防八股张世康的这段即兴结果被拒言八百里的那种高了从高度平的十几两米两次国古党国书国内美国他在三年他是中级城管区两千破浪可帮着两万九估计初级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四中级深处之区扎的基浪可帮着两万九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 자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 식시 天做草原三条块的贴近，家中原来米西东阿东三个托汉其他他，两岸滩涂穿的几个月，强子弹涂，将赤铜芒不雨，将给我通信行起了，熟悉人我他。 不过，给我马斯坦，我搞不赢行。说过呢，俺这盘给给兄弟不多呢，看哪样。提到人中两个出边，或者提得不行了点呢，看作这些提定了，自个儿穿的清醒起。落日到对不对？中一盘呢，讲起具备推最隐形。
1: 江某年前被推运到我九级站一不谈，专门是江州人造啊。江州几队几在几个送去三个四个月，罗宋年西牌送队江州西年哪儿算不谈？苏北人才了，米你还怎么谈？几在几个送去年西边牌送个月别，一个朋友去年速度七十级，换做前年初运的罗尼修站级。
0: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通着雨。看着云朵熊蓝塔，米林外咋当脱了？养那果果呢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我通呢对不谈。
1: 갑자기 뽀베킹베 바우싱 재왕랑 원민 우루에 반냠 식물

0: Simon Lingge Gongkham San.
1: Gongkham San.
0: Naba Lingge ne, Ting Di, Zhongyang Sengkyu Nyamcha Le Tseng, Sibar, Gesushu.
1: Ting Di, Sengkyu Ki, Nangtun, Zou Ni.
0: Xi Jinping Ki, Shenru Wara, Tunjo Rolay, Gyunam Chien Tu, Begyu Te, Gabu Kejian Nang Di, Nyamyong Sangburu, Chokdung Chiba Tang, Sagung Peke Tongwe, Tunjo Reng Xin, Chiru Tang Ni, Geyung Yumang Tunjung To, Chokyur Yungwe, Kongdob Tenpo Si, Bogyu, Nensu Ngawe, Gwar Tang.
1: 去做人路停留经济给各种不谈中华美丽垃圾加当温酒吐不起别各司提当了吐一别加急当用谈列起把日记开不谈开往借给习近平也当做广别车顿我中国红镇党给三角机构谈都西电不足不受给托年都记给各自给谈美丽加大给恰下乐不起对给马赛美丽给西别谈给起都秀给所平民银些送别国韩正给二里监听部长说不谈见证了我 国
0: 계시지교칸기례슈응노도조규응아중에차고시바빠팀체베고르계용기총어들레가자주고주하줍심바탄연주로리총외고르티외루든탄슝장기콜러시비주용만라두규중구섬시탄최고차취지베갑시가베티빠팀체베고르나주시진장계기탄구탄체스진주리치슈체르당월
1: 이란기
0: 랑리당기 첩세기 레제탕 랑게기 지도정로능로기 개발응신 강림무유지송부시 시진핑기 대로 나중에 구조로인라 균음진기 권위 로교로 체비 로탕구양 인비 福建탕 宁夏이 로래소이 냠용상보 초동탕 배주체디 로래남수 나루의 퇴구탕도 동화탕 로래체덥 레스동화 로래큐봉기아지로 동화제체디 션우크위기 퇴내스리탕 민어종 락제종리 다와링리 주주 미두제 체니 니베니게 타 투몽 공비용 체고 림가 등의 타 시중기 균음 진기 권이 로교르게 지 튕균에 버치바 타 시균 진기 의로 미테바 치베 타제 된부 송카라 총십 초용니 타르게 동교로 꾸디 동 타 그공 공비 동의 퇴조 정신 삼미 체바로 꾸디 당니 망용 냠토 초교로 초소 공덕 된부 보교로 꾸디 동급에 내수 나오시 개용 셔누 로레레 튼총도 接着就对你宁夏银川都错不谈从头头习近平给高贵给经给广播局长起不是中共中央教育局委员给习近平给高贵给经你退步不切实谈内民丁色级给不谈切实谈三路组织级给人心切不点你给能经给管你深入入来来团比较了早为自送学生扩团党月别你不妥落中谈控制去吧
1: 라더라
0: 天津天津角落天门孔兵用及结构为您送到的是从头头深入入来来团边村德脚当堂宁夏回地让用堂福建新京及金国路墩及卡索索罗福建堂宁夏以入来两用堂车道五镇能行北京重吉堂上海重吉江苏新京广东新京四川新京甘肃新京及金国路墩及从头头当时表示深入入来连京库里京及职业新京堂让用琼 총결지역의 경구로든탕 중앙총집례동구리조정기의 공주

제재 주변인 사르급이 신인 총세 부분이 시도 잡으시나 팀급 개용소 전모도 제재 조조 구신신 양조 로리 총유제 양조 튼제기 로코노메 조리 튼제기 갸제 니스적지 신변나 초 튼제기 양조 튼제기 조조 구인 신유바타 장게 군주 대체 모통조로 숨차 시승의 요시 나니 튼두소 처주 망차비 치딥 제국의 중월의 띵 조의 최튼구이기 체립기 락제제베 모디 예보통네 로레 용기로 멍시대부딩 요시 개용기 조리통기 종치레 산동 윤청토 군주무 체조 야탕 시주시시 모두 체신 요시 난인디가라 체립더 직 제국 중량 다자 계절의 야보 중화마세 내실의 대전민도 서두경 야보민 요바 초르도구도 산동 신칭 合则 총기를 윤청종 총세입 다르게 시주디니기 조린 쉔바 리판판기 서신무지를 초경마 최동 숨겨점 튕겨 두지 숨어지 조리 돌라 민주치 사제디 대로 모두 출구로 더 돌라 조민 다치

0: Todo sala torse, tuje ti, lamsin, tatung yube, dola shorze yung to chinu jisumbri. Delu yerdu so, geyun so, ri kagi, shinle tuje tizu, chedon dunjele gewa, peju chebinang, nyamji mudu chuguru tizu, geju lakzan peju cheyu jing, rinu jingi, shinle tuje tang, jada jingi, mudu chuguru, sogam chuguru che, chedon shinle tu, peje yubri. Digarni, hobi, changzhou, xianzong, shuji, chongde, xiaoying chongzu, 초모두 체서지 냠제 모두 출고르기 고급 탐진기 모두 지신도 다저 모두 출고르 디다기 모두 십자 토베 레주체로 진도 모두 출고르기 냠메 링통소기 내줄 신이 모두 십자 토베 조리 초라 조금 미브지 신뢰 출고르 동겐 당진기 안주 조리 돌라 민주 지기 유지 좀지 디르 여디소 랑게기 신뢰 출고르 고동하러 왜 네비 중요 허비 초등고도 잡아만보 법급 신의 총수부의 제도 교육평준 로리 남수의 락다를 제신 니고르 신진칸이 모두 출구로 직지 솜동 로봇 체벌을 낙외 사고를 진앙 무치소 체동 낙벽 하점 모두 두고 유지 신영 무리 퇴재 망도 동의 락재 러탕 전부 배주 체벌탕 최재탕 니위 추제기 차긴 레수당외 대로 초이니마 원세 대비 망도 친 유진 락바르토 금신 무치소 전동 하점기 무리
1: 최天在能力我在对忙都请一不是记者就对你给四级要看生就行动看起可乐用居用给马拉对于中国生息谈车过恰巧级别夹皮咖啡贴八点七不谈炸生就整炸从头错你夹皮咖啡贴给囊顿做我这谈这些切不是夹皮咖啡贴贴可乐用居用车过推着给人谈谈比松错别囊顿去年贴经济给些切不谈 中国可乐用居用马拉居居谈组织难修别，批送错别来临巧用年我最切的，可乐用居用级别中国名字也可叫谈，现在郎叫，恰巧七夕节给些切入去。夹皮咖啡贴南中国年，我去派送托可乐用居用期间给提休期间谈，立即不干，组织不建议。进入年度你凶安罗。 主席习近平给可乐用居用级别全国十八端当年，可乐用给居用满了，亲自系祖国民谈。其他前年，可乐用居用就聚谈立即其国民帖，推着给吃完中国全国端当月。可乐用居用级别全国端不贴，结果谈积极赞助，加的出去了。

0: ਉਨੇ ਆਉ ਤੋ
1: ਅਨੀ ਫਾਂ ਕੰਜੂਨ ਤੇਂ ਕੀ ਅਮਲਾ ਦੇ ਪਾਰਟੀ ਮੁੰਜ਼ੀ ਯਾ ਪਚ ਨਾ ਰੋਨਾ
2: ਥਸ ਵੰਜੂ ਚੁੰਬਰੇ ਚੰਗੂ ਜਾਂ ਹਨ ਲੀ ਫਾਂ ਚੋਂ ਖਾਂ ਕੁਮਸੀ ਖਾਂ ਲਮਸੁ ਮਿਰੂ ਸੰਬੇ ਵੋ ਹਨ ਲੀ ਫਾਂ ਚੋਂ ਖਾਂ
3: ਲਿੰਗੋ ਸ਼ਲਾਮ ਕੀ ਗੇ ਕਬ ਲੋਕ ਚੇ ਖਾ ਚੇ ਹਨ ਲੀ ਫਾਂ ਚੋਂ ਖਾਂ
2: ਯਰ ਤੁਈ ਕੀ ਗਿਆ ਨੀ ਮੇ ਛਾਵਾ ਚੀ ਨਾ ਗੋਂ ਹਲੋਂ ਤਾਂ ਵੇ ਚਾਂ ਸ਼ੁ ਸ਼ੁ ਲੋ ਕੀ ਭਾ ਜੂ ਨੀ ਗੋ ਚੀ ਕੁਈ ਦੀ ਸਬ ਤੁ ਸਾ ਤੁਈ ਨਮ ਸੀ ਕੀ ਖੇ ਚੂ ਲੋ ਮਿੰ ਨੇ ਸੇ ਯੂ ਲਾ ਨੀ ਗੋ ਕੀ ਨੀ ਬ ਯਾਂ ਚੇ ਬ ਦੇ ਯੂ ਬੇ ਨਾ ਗੋਂ ਤਾਂ ਨੀ ਖੋਂ ਕ ਦੇ ਕਿ ਯਾਂ ਸਬ ਯੂ ਰੀ ਚੀ ਬਾ ਗੁਨ ਦੇ ਚੋਂ ਗੋ ਸੋ ਚੀ ਦੇ ਕਿ ਯਾਂ ਸਬ ਯੂ ਤੇ ਵੇ ਨੀ ਗੋ ਤਾਂ ਲੋਂ ਗੋ ਚਰ ਚੂ ਯਾਂ ਗੋ ਤੁ ਬ ਲਾ ਸੁ ਬੁਰ ਕਿਨ ਚੀ ਸੁ ਚੇ ਲੇ ਬ ਸੀ ਮੁਨ ਤੋ ਬੇ ਮਾ ਚੇ ਮੋ ਦੋਂ ਯਾਂ ਕਰ ਬ ਸੀ ਮੁਨ ਤੁ ਚਿ ਲੁ ਚੁ ਦੀ ਬ ਕੇ ਭਾ ਚੂ ਨੀ ਗੋ ਚੀ ਕੁਈ ਦਾਂ ਬ ਨਾਂ ਤਾਂ
4: ᱛᱮᱨᱮ ᱟᱡᱩ ᱞᱚᱜᱮᱵᱟ ᱡᱩ ᱛᱟᱢᱫᱤ ᱟᱹᱱᱤ ᱞᱮᱢᱵᱟ ᱠᱟᱡᱮ ᱡᱤᱞᱤᱱᱟ ᱞᱚᱞᱤᱭᱟ ᱵᱚᱞᱟ ᱢᱚᱞᱟ ᱞᱤᱭᱟ ᱠᱷᱚᱱᱡᱩᱱᱮ ᱟᱹᱱᱤ ᱧᱚᱥᱚ ᱢᱚᱱᱮ ᱫᱮ ᱠᱷᱟᱱᱫᱮᱨ ᱫᱚᱥ ᱛᱟᱦᱟᱡᱚ
5: ᱛᱮ ᱥᱟᱵᱥᱟ ᱡᱩ ᱚᱫᱮ ᱪᱤᱠ ᱥᱚᱫᱚᱥ ᱛᱟᱜᱚᱱᱟ ᱱᱟᱱᱫᱮ
6: ᱛᱮᱣ ᱥᱩᱥᱛᱚ ᱜᱟᱞᱟ
5: ᱱᱟᱥᱮ
6: ᱭᱟᱝ ᱥᱩᱥᱛᱚ
5: ᱪᱮᱱᱚ ᱞᱮᱢᱵᱟ ᱫᱮ ᱛᱤᱜᱩ ᱫᱩᱜᱮ
6: ᱛᱟᱫᱤ ᱦᱚᱸ ᱦᱟᱥᱚ ᱜᱟᱞᱟ
5: ᱛᱮ ᱞᱚᱜᱮᱵᱟ ᱡᱩ ᱛᱟᱢ ᱟᱹᱱᱤ ᱠᱤᱨᱟᱞᱤᱭᱟ ᱯᱷᱤᱭᱟ ᱤᱱᱤ
7: ᱦᱟᱝᱜᱚᱫᱤ ᱱᱟ ᱛᱤᱛᱩᱵᱞᱚ ᱵᱚᱭᱩᱥᱤᱫᱟ ᱛᱚ ᱦᱟᱜᱣᱟ ᱛᱚ ᱠᱚᱢᱵᱟᱡᱮ ᱛᱤ ᱛᱟᱢᱵᱟᱭᱟ ᱭᱟᱝᱢᱚ ᱥᱤᱣᱫᱚ
5: ᱞᱟᱥᱮ
7: ᱦᱟᱸ ᱛᱮᱣᱮ ᱡᱟᱝᱟ ᱱᱟ ᱛᱚ ᱭᱟᱜᱟ ᱪᱟᱣ ᱛᱟᱱ ᱪᱩᱜᱩᱞ ᱪᱤᱢᱤᱱᱟ ᱢᱚᱱᱮ ᱱᱟᱝ ᱫᱟᱭᱚᱱ ᱥᱮᱨᱮᱢᱤᱱ ᱫᱚ ᱵᱟᱞ
5: ᱛᱟᱪᱷᱱᱟ ᱞᱮᱢᱵᱟᱫᱤ ᱠᱤᱨᱟᱱ ᱛᱤ ᱵᱩᱫᱩᱵᱮ
7: ᱟᱨᱮ ᱯᱟᱴᱩ ᱥᱟᱪᱤᱠ ᱥᱟᱵᱮᱱᱤ
5: ᱛᱟ ᱠᱤᱨᱟᱱ ᱪᱮᱜ ᱛᱤᱠᱥ ᱫᱮᱞᱮ ᱯᱨᱤᱭᱟ ᱤᱧ ᱠᱤᱨᱟᱱ
7: ᱞᱟᱥᱮ ᱞᱟᱥᱮ ᱱᱚ ᱦᱚᱝᱜᱚ ᱫᱤᱱᱮ ᱠᱚᱱ ᱛᱟᱞᱟᱢ ᱛᱟ ᱟᱜᱚ ᱞᱟᱥᱤ ᱛᱮᱱᱫᱮᱱ ᱞᱚᱡᱚ ᱵᱟᱫᱩ ᱫᱮ
5: ᱚᱫᱟ ᱠᱤᱨᱟᱱ ᱜᱮ ᱪᱷᱩᱵ ᱛᱟ ᱞᱟᱢ ᱥᱟ ᱠᱤᱱᱟ ᱥᱚ ᱱᱤ ᱠᱤᱨᱟᱱ ᱞᱤᱭᱟ ᱛᱮᱜᱟ ᱯᱩᱵᱤ
8: ᱡᱤᱫᱩ ᱠᱷᱟᱵᱟᱨ ᱞᱮᱜᱚᱨ ᱡᱮ ᱜᱩᱪᱤ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ᱪᱷᱩ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2: ᱭᱟᱨ ᱛᱩᱭ ᱠᱤ ᱜᱮ ᱱᱤᱢᱮ ᱪᱟᱣᱟ ᱪᱤ ᱱᱟ ᱠᱚᱝ ᱦᱟᱞᱚᱝ ᱛᱟᱱ ᱨᱮ ᱪᱷᱟᱝ ᱥᱩ ᱥᱩ ᱞᱚᱜᱮ ᱯᱷᱟ ᱡᱩ ᱱᱤ ᱜᱚ ᱪᱤ ᱠᱩᱭ ᱫᱤ ᱥᱟᱵ ᱛᱩ ᱥᱟ ᱛᱩ ᱱᱟᱢ ᱥᱤ ᱠᱤ ᱠᱮ ᱪᱩ ᱞᱚ ᱢᱤᱝ ᱱᱮ ᱥᱮ ᱭᱩ ᱞᱟ ᱱᱤ ᱜᱚ ᱠᱤ ᱱᱤ ᱵᱤ ᱭᱟᱝ ᱪᱮᱢ ᱵᱚ ᱫᱮ ᱭᱩ ᱵᱮ ᱱᱟ ᱠᱚᱝ ᱛᱟᱱ ᱱᱤ ᱠᱚᱝ ᱠᱷᱟ ᱫᱩ ᱠᱤ ᱭᱟᱝ ᱥᱟᱵ ᱭᱩ ᱨᱤ ᱪᱤᱠ ᱵᱟ ᱜᱩᱱ ᱫᱮ ᱪᱷᱚᱢ ᱜᱚ ᱥᱚ ᱪᱤ ᱫᱩ ᱠᱤ ᱭᱟᱝ ᱥᱟᱵ ᱭᱩ ᱛᱮ ᱣᱮ ᱱᱤ ᱜᱚ ᱛᱟᱱ ᱞᱚᱝ ᱜᱚ ᱪᱷᱟᱨ ᱪᱩ ᱭᱟᱝ ᱜᱚ ᱛᱩ ᱵᱞᱟ ᱥᱩ ᱵᱩᱨ ᱠᱤᱱ ᱪᱤ ᱥᱩ ᱪᱮ ᱞᱮ ᱵᱚ ᱥᱤ ᱢᱩᱱ ᱛᱚ ᱵᱮ ᱢᱟ ᱪᱮ ᱢᱚ ᱫᱚᱝ ᱭᱟᱝ ᱠᱟᱨ ᱵᱚ ᱥᱤ ᱢᱩᱱ ᱛᱩ ᱪᱤᱞ ᱪᱩ ᱫᱩ ᱵᱚᱜᱮ ᱯᱷᱟ ᱪᱩ ᱱᱤ ᱜᱚ ᱪᱤ ᱠᱩᱭ ᱫᱟᱝ ᱵᱟ ᱱᱟᱝ ᱛᱟᱱ
8: ᱞᱚ ᱡᱮ ᱯᱷᱟ ᱪᱩ ᱡᱤ ᱜᱚᱞ ᱦᱟᱢ ᱱᱤ ᱡᱤ ᱜᱚᱨ ᱛᱟᱱ ᱭᱟᱝ ᱠᱩ ᱠᱟᱝ ᱛᱟᱝ ᱞᱟ ᱢᱤᱝ ᱱᱮ ᱪᱩ ᱜᱩ ᱪᱮ ᱵᱟ ᱥᱤ ᱤᱱ ᱞᱟᱢ ᱫᱤ ᱛᱩ ᱞᱟ ᱡᱤ ᱜᱚ ᱜᱮ ᱱᱤᱵᱟ ᱛᱮᱱ ᱭᱩ ᱵᱮ ᱥᱟᱝ ᱩ ᱛᱮᱢ ᱵᱚᱨ ᱡᱤᱱ ᱱᱮ ᱡᱮ ᱫᱟᱨ ᱜᱚ ᱛᱩ ᱞᱟ ᱵᱮ ᱥᱤᱝ ᱫᱤᱢ ᱥᱤ ᱪᱤ ᱣᱮ ᱠᱚᱢᱵᱟ ᱭᱩᱱ ᱨᱤᱝ ᱵᱮ ᱭᱟᱝ ᱜᱟᱞᱮ ᱠᱷᱟᱜ ᱢᱮ ᱛᱤᱣᱮ ᱞᱟᱢ ᱩ ᱞᱟ ᱪᱷᱟᱨ ᱡᱩ ᱛᱟᱱ ᱛᱮ ᱫᱩ ᱜᱚ ᱛᱩ ᱜᱮ ᱱᱤᱵᱟ ᱛᱮᱱ ᱭᱩ ᱵᱮ ᱫᱟᱜ ᱡᱮ ᱪᱤ ᱫᱤ ᱛᱤᱝ ᱮ ᱨᱤᱝ ᱜᱚ ᱱᱤ ᱪᱷᱟᱱᱤ ᱞᱟ ᱜᱚᱨ ᱜᱮ ᱜᱮ ᱠᱚᱪᱩ ᱠᱚᱨ ᱜᱮ ᱤᱢᱟ ᱛᱟ ᱛᱟᱫᱟ ᱪᱷᱟᱱᱤ ᱞᱟ ᱜᱚᱨ ᱱᱟᱜ ᱜᱮ ᱠᱚᱪᱩ ᱠᱚᱨ ᱜᱮ ᱞᱮ ᱡᱩ ᱢᱤ ᱜᱩ ᱯᱷᱮᱱ ᱡᱚᱝ ᱞᱚ ᱜᱮ ᱯᱟ ᱡᱩ
9: ᱥᱤᱝ ᱨᱮ ᱱᱩᱜᱟᱝ ᱯᱷᱮᱱ ᱡᱚᱝ ᱭᱮᱞᱟ ᱱᱩᱜᱟᱝ ᱠᱤ ᱢᱤ ᱵᱤ ᱦᱟᱜ ᱡᱟᱝ ᱜᱚᱨ ᱛᱩᱢ ᱡᱚᱨ ᱱᱤᱭᱮ ᱫᱚᱝ ᱨᱮ ᱛᱤ ᱯᱷᱮᱱ ᱡᱚᱝ ᱱᱟ ᱧᱟᱢ ᱛᱚ ᱯᱤ ᱪᱮ ᱛᱚᱵᱮ ᱯᱤ ᱪᱮ ᱡᱚ ᱯᱩᱨ ᱠᱤ ᱡᱚᱝᱜᱩ ᱥᱤᱝ ᱨᱮ ᱱᱩᱜᱟᱝ ᱯᱷᱮᱱ ᱡᱚᱝ ᱭᱮᱞᱟ ᱱᱩᱜᱟᱝ
10: ᱢᱤᱜᱞᱟ ᱛᱟᱜᱡᱮ ᱪᱮᱱᱮ ᱢᱤᱜᱱᱮ ᱠᱤ ᱧᱮᱜ ᱞᱮᱪᱮ ᱵᱤᱡᱤᱝ ᱵᱤ ᱢᱤ ᱛᱟᱝ ᱛᱮᱣᱮ ᱨᱮᱝ ᱥᱤᱝ ᱠᱤ ᱢᱤᱜᱱᱮ ᱡᱩᱝᱞᱩ ᱥᱩᱨᱤ ᱢᱮᱱᱡᱮ ᱥᱤᱢᱡᱩ ᱠᱷᱟᱝ ᱛᱟ ᱤᱧ ᱯᱷᱚᱝ ᱥᱮᱱᱡᱮ ᱧᱟᱢ ᱡᱮ ᱠᱤ ᱢᱤᱜᱞᱟ ᱪᱤ ᱡᱮ ᱪᱤ ᱵᱮ ᱪᱤ ᱥᱤᱢ ᱪᱤ ᱵᱚ ᱵᱤ ᱜᱩ ᱤᱧ ᱢᱤᱜᱞᱟ ᱛᱟᱜᱡᱮ ᱪᱮ ᱢᱤᱜᱱᱮ ᱠᱤ ᱱᱮ ᱛᱮᱣᱮ ᱢᱚᱭ ᱱᱮ ᱥᱤᱱ ᱛᱩᱯ ᱞᱟ ᱠᱷᱟᱝ ᱪᱩᱝ ᱠᱤ ᱢᱩᱭ ᱨᱚ ᱢᱤ ᱥᱤ ᱵᱤᱡᱤᱝ ᱵᱤ ᱢᱤ ᱛᱟᱝ ᱛᱮᱣᱮ ᱨᱮᱝ ᱥᱤᱝ ᱠᱤ ᱢᱤᱜᱱᱮ ᱡᱩᱝᱞᱩ ᱥᱩᱨᱤ ᱢᱮᱱᱡᱮ ᱥᱤᱢᱡᱩ ᱠᱷᱟᱝ ᱠᱤ ᱱᱟᱱᱡᱮ ᱥᱩᱫᱟᱯ ᱠᱤ ᱢᱮᱱᱡᱩ ᱪᱤ ᱫᱟᱯ ᱥᱟᱨ ᱫᱚ ᱛᱮ ᱭᱩ ᱡᱤᱝ ᱠᱮᱞᱮᱱ ᱯᱟᱝᱫᱮᱱ ᱡᱚᱭᱟᱝ ᱛᱟᱝ ᱢᱤᱜᱛᱩ ᱡᱟᱝᱥᱤ ᱢᱩᱠᱭᱩᱨ ᱡᱟᱜᱩ ᱯᱩᱨᱱᱤ ᱛᱚᱝᱣᱟ ᱣᱟᱝᱡᱟ ᱧᱟᱢᱥᱩ ᱪᱮ ᱭᱩ ᱠᱮᱥᱤ ᱠᱤᱨᱟᱱ ᱢᱤᱜ ᱡᱟᱵᱡᱤ ᱪᱤ ᱵᱟᱛᱟ ᱢᱤ ᱥᱮᱵᱚ ᱢᱮ ᱛᱚᱝᱣᱟ ᱢᱤᱜᱡᱩ ᱛᱮᱢᱵᱟ ᱢᱤ ᱠᱟᱢᱯ ᱥᱚᱜᱤ ᱱᱮ ᱛᱮ ᱭᱩ ᱡᱤ ᱵᱤᱡᱤᱝ ᱵᱤ ᱢᱤ ᱛᱟᱝ ᱛᱮᱣᱮ ᱨᱮᱝ ᱥᱤᱝ ᱠᱤ ᱢᱤᱜᱱᱮ ᱡᱩᱝᱞᱩ ᱥᱩᱨᱤ ᱢᱮᱱᱡᱮ ᱥᱤᱢᱡᱩ ᱠᱷᱟᱝ ᱞᱟ ᱯᱷᱮᱯ ᱛᱟᱝ ᱢᱚᱭᱚ ᱞᱟ ᱠᱷᱟᱵᱟᱨ ᱛᱟᱝ ᱥᱚᱝᱠᱟ ᱱᱟᱝ ᱞᱮᱯᱠᱮᱱ ᱜᱮ ᱠᱚᱱᱡᱩ ᱝᱟᱵᱡᱩ ᱨᱤᱢᱤ ᱛᱟᱜᱡᱮ ᱛᱟᱝ ᱨᱤᱢᱤ ᱧᱟᱢᱞᱮ ᱱᱟᱝᱪᱚᱯᱮ ᱠᱩᱱᱤ ᱯᱷᱮᱵᱟᱨ ᱜᱟᱥᱩ ᱥᱩ ᱥᱟᱱᱮ ᱦᱟᱥᱟ ᱪᱚᱝᱜᱮ ᱞᱤᱝᱜᱚᱨ ᱥᱟᱨᱞᱟᱢ ᱯᱷᱟᱜᱚ ᱥᱚᱝᱡᱚᱝ ᱜᱮ ᱧᱤᱱᱡᱟᱢ ᱞᱩᱡᱤ ᱠᱷᱟᱵᱟᱨ ᱞᱮᱜᱚ ᱜᱮ ᱦᱩᱡᱤ ᱪᱩᱪᱤ ᱱᱟᱝᱟ ᱱᱟ ᱱᱤᱪᱩ ᱪᱤᱠ ᱫᱩᱱ ᱥᱩᱢ ᱭᱮ ᱠᱩ ᱠᱩ ᱠᱩ ᱫᱩᱱ ᱱᱟ ᱱᱤᱪᱩ
11: ᱦᱚᱨᱡ ᱜᱮ ᱵᱟᱛᱟᱝ ᱱᱟᱪᱩ ᱛᱮᱢᱵᱟ ᱱᱟ ᱠᱟᱢᱵ ᱥᱚᱜᱤ ᱱᱟ ᱠᱩᱱ ᱛᱮᱵᱚ ᱢᱮᱪᱤ ᱭᱩᱯᱷᱟ ᱱᱟᱫᱟ ᱱᱟᱣᱮ ᱥᱚᱪᱩ ᱠᱷᱟᱱᱟ ᱯᱷᱮᱫᱟ ᱢᱚᱭᱱᱫᱩ ᱜᱤ ᱪᱮᱞᱮ ᱨᱤᱢᱤ ᱥᱤᱯᱪᱮᱫᱟ ᱧᱟᱢᱞᱤ ᱱᱟᱝᱪᱚᱞᱟ ᱠᱩᱱᱤᱞᱟ ᱩ ᱡᱤᱢᱩ ᱛᱮᱞᱟ ᱧᱮᱱᱪᱮ ᱜᱤ ᱥᱩᱱᱟᱞᱮ ᱪᱷᱩᱣᱮ ᱫᱮᱫᱟᱱ ᱥᱤ ᱪᱤᱝᱜᱮ ᱱᱟᱣᱟ ᱱᱟᱥᱩ ᱛᱚᱣᱟ ᱛᱟᱝ ᱥᱟᱪᱩ ᱞᱟᱝᱵᱟ ᱱᱟᱣᱟ ᱩᱴᱟ ᱪᱟᱵᱟ ᱥᱚᱜᱤ ᱱᱟᱣᱟ ᱛᱮᱵᱚ ᱢᱮᱪᱮ ᱱᱟᱫᱟ ᱱᱟᱣᱮ ᱥᱚᱪᱩ ᱠᱷᱟᱱᱟ ᱯᱷᱮᱫᱟ ᱢᱚᱭᱱᱫᱩ ᱜᱤ ᱪᱮᱞᱮ ᱪᱷᱮᱞᱮ ᱜᱤ ᱞᱟᱝᱡᱮ ᱛᱚᱱᱮ ᱨᱤᱢᱤ ᱥᱤᱯᱪᱮᱫᱟ ᱧᱟᱢᱞᱤ ᱱᱟᱝᱪᱚᱞᱟ ᱭᱩᱯᱷᱟ ᱱᱟᱫᱟ ᱱᱟᱣᱮ ᱥᱚᱪᱩ ᱠᱷᱟᱱᱜᱤ ᱱᱟᱣᱟ ᱢᱚᱜᱚ ᱛᱟᱝ ᱱᱟᱣᱟ ᱡᱟᱝᱥᱤ ᱪᱮᱱᱮ ᱠᱮᱞᱟ ᱫᱮᱞᱩ ᱜᱤ ᱱᱟᱣᱟ ᱥᱤ ᱡᱤᱝᱜᱤ ᱭᱩᱯᱷᱟ ᱱᱟᱫᱟ ᱱᱟᱣᱮ ᱥᱚᱪᱩ ᱠᱷᱟᱱᱜᱤ ᱜᱮᱭᱚᱝ ᱜᱤ ᱢᱩᱡᱤ ᱪᱮᱢᱵᱚ ᱥᱤᱜᱤ ᱛᱟᱫᱟ ᱠᱷᱟᱵᱟ ᱠᱮᱵᱡᱤ ᱪᱮᱞᱮ ᱜᱤ ᱥᱮᱵᱡᱩ ᱛᱚᱱᱮ ᱠᱮᱜᱤ ᱱᱟᱫᱟ ᱱᱟᱣᱮ ᱱᱮᱛᱩᱞᱟ ᱛᱟ ᱠᱩᱱ ᱪᱤᱝᱜᱤ ᱭᱩᱯᱷᱟ ᱱᱟᱫᱟ ᱱᱟᱣᱮ ᱥᱚᱪᱩ ᱠᱷᱟᱱᱜᱤ ᱫᱮᱛᱟᱱ ᱪᱤᱥᱤᱢ ᱪᱮᱠᱩ ᱵᱮᱭᱩᱭᱤᱱ ᱱᱟᱫᱟ ᱱᱟᱣᱮ ᱱᱮᱛᱩ ᱠᱷᱟᱞᱟ ᱥᱚᱝᱜᱟ ᱫᱩ ᱯᱷᱤᱢᱮ ᱥᱤᱵᱡᱮ ᱧᱟᱢᱞᱮ ᱱᱟᱝᱪᱮ ᱜᱚᱨ ᱜᱩᱫᱟᱱ ᱠᱩᱥ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고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캐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뿔 꿀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꿀 랑우 국송라 쇼게 꿀 랑셴니가 편라 대탕 용토
11: 박과 서주 랑바탕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는 편다. 내 총괄한 편지 일부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된바 박부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박부 장식하는 일부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 민의 박베리기 내주카라 다큐지. 유방 박부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배.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괄한 편에 루트 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2: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곱이 규인 박베리기 내듀카라 총가도피네 십제 냠리양 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굴
1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0: 中国古城有干的通过北街带么西罗那既然这你得理先的我就拿出西巴掌掌连我接古籍出连我接接接接接明了大街前的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接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街前的明年给年团我有年先突了 坑穷给我找你是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些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链帮店卷个堂米兔脏西木脚子鱼普尼东瓦王子娘子借鱼铁西起让米热皮起不堂米塞不米通瓦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囊裂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
13: 人民娘们的囊小别过年皮包各所学三年哈斯冲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陆地卡巴烈火给估计初期安安安你出即顿松也咕咕咕顿安你出好呀陈姐林国当今韩国的年落初最困多啊得新的他的韩国的俺让这三不多的 也提的就行的你那的你拿落的就行的对不是青年们多的也行的对你那样说的就行的
14: 我对咱做的很多的
13: 진짜
14: 야 미키비 너공 디브 미에다 너공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 찍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보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3: 흥고즈가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5: 강바 대부유바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영고 대당 소외 장고 한부디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16: 다피년이나 링고 당쟁고 한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링고 당쟁고 한고디 겐고게 대당을 송저 토고도 와

0: Tiri nganzu lo yeba dh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hosi daga dhru.
1: Ti shabsha ji odi jik tsudish dago nani nandiga?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ino lemba di tibu dhwe?
2: Da di hao hongha shu wala.
1: Ti lo yeba dhru lam ani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
1: 다스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라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 힌 코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비카설라 총예 총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투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키 케주 당 뒤니 취괴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름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남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첨부된 유배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된 총고서 지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si nguen to be matse, ngodong yang garbo si nguen to. Chilu chudu, oge pachu niko chikwe dangpa nangtang.
7: Wei, gena, kuchu chuje chola shusha.
8: Kaji be, chukulu be, chuju hoche gyu be.
7: Ah, zi.
8: Kangyo nyenlam kaba dongda nyingbuti tsamsho. Zhongko kuchengi kaba dongda sawa, AI kaba dana tiwe ngo sarashi.
9: Ne shoge gyuzi. Zabli yangzine gyu be. Mündün Kato yansa be Tase büyülü gira
10: Çaca çavdoğun kim duçi Kangmin çambara çaca ci Kimsan yola uygu çaca tü Çaca çavdoğun yonsu kip Çungu cijin rinlü kimsan Deki pünzo kim du cero
11: Sırcın çici Dovşo sabıpi Leri geçi Tüngela lüşu ci Mao Biche, Sambe Gushu, Gyachunchi, Jijingi Bogdun, Tunle, Ribaki, Ringu Gushu,
12: Jungu Jijin.
13: Yami Kimbe, Nakung Tipu Mepta, Nakung Kakba, Nachuyak Stunba, Gona, Guyukur, Lotsing Nidu, Lots Jikjin Jimotob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Chingpi Tangto Pipta.
14: Chingpi Tangi Tunse, Chingpi Luni, Gyakapki, Chiwa Laki Yubi, Yami Natsuji Shishi. 지신기 닌줄레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미베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상토
15: 균통 야메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비 십수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주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16: 짬마 직지마보 종규 로드제제기 제주게 가부치베 류제 통제 준우초 대비 가부치베 종규 류제 대비 통제 종규 로드제제 키 동양도 조 류제 대비 짬
17: 허브지게바탕 너주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게게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 비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2: 코위 결원이 도지 잠민바라 여와유도 조이 준대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정이 千不一般 难在信的心, 北戴河坡真有巨切, 娘总明朗拯救小楼。
18: 明了大街前年, 明年给年个列车, 毕竟避免堂铁位人行体,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迎通参在娘这期, 明了七这级别, 七星七个比喻音, 明了大街前在, 明年给年团委员, 现托不了, 肯穷给我们找你谁。 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安置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吊鱼金开连邦天卷阿堂米兔脏西木久则鱼普尼东瓦王子娘苏借鱼铁西起让米日不日七八堂米三不米通瓦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 从看能力片给观众的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配班各所学三年他是创给林国的小郎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班列过给估计初期安安安逆处即顿松也过姑姑顿安逆处

0: 캐시 장아 감면은 태가 메신 저시
1: 마생아
0: 캐시 장게 삼려 다면은 얘라 삼단 뒤지 제죠
2: 아, 비. 대성. 라이언이 같이 뛰어래. 아.
3: 오예라. 그냥 야피다. 야피니. 세비킹들이. 아. 시다.
2: 랑게 나 대치 거야, 여러베. 녀날세요. 대녀 계속 손짓질에 경체 여지. 얼레고. 녀 쇼활기 지스트리. 쇼화. 사지디. 랑게 제수이도 왜? 아.
0: 녀 제수고쇼. 디팅을 사고 주가 날 쇼디. 아자 아전 데스디 마스베.
2: 다리. 도스도 개고 참이도. 다운을 랑게 챙겨도 왜? 사지디 탄도 팅위 랑게 나지 워치디 나 룸디 제 사지들이
0: 이디 샤이는
2: 팅위 랑게 아마 시기 경탁지 열다 아 칸자 미우스지로 로마코 주비 장산 녀랑 세우 띵아 총두 차롱 총제 사지리 대통도 나다 아춘 제 장스다 롭중 체스리 샤롱이디 아자 아춘기 녀랑지 농무이디 녀녀랑지 기디 어 발락 좀 하지 미우질 로마코 주위 아 왜 대성 라이언이 같이 거 삼초 아
3: 아 니에 조나 싱거 삼초 또 스티키 그리
2: 나 조나 지기 인스 그리베 아 진짜 그 봐유
3: 발라 나 대유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브르도와 대 예 티네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데 직신다
1: 고때 난 저에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年个列车,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堂, 迎通参在酿制기, 明了机制级别, 机心起过比喻音, 明了大家车子, 明年一年团委员, 县托布拉坑穷给我们着迷思,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기, 安置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景, 铁链邦电绝阳堂, 明土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계시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미 통과 믹주튼과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이추
3: 新的女刚盆中野辣女刚进女兵发展国统局的野东的地方盆中的酿度逼借托位逼借就不准中国新的女刚盆中野辣女刚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堂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团戏脚步青皮糖都皮糖
4: 清皮糖给吞些清皮露泥，结合皮青蛙拉给鱼皮，也免拿自己。

0: 我们这些人还在等他回去。爷，再见。唐太爷，你最伤吗？让了呀，谢意。我婆婆是有点不舍，明了，梦就相思。 아직 깊지. 그 신랑께 젠주 창스께 불어요 수도. 젠주다 창스께 미역 범부디. 주의상시야.
1: 대체 요구 마시. 대체 요구 마시. 군이 비야 타니 무르다.
0: 你也困你的这我心可是三三不休。哥弟弟，七十一年不可这一面查个新个是吧？阿舅可这西面让个三平买别。阿舅个弟这些啊，就像送给不下去的。第二舅个看见没？
1: 对过去的我，接不接有麻烦。我接不接那接不是，一年不过做都没得出去。跟这叫谁？那个这叫谁？
0: 你阿春写啥？
1: 就像卡巴杰杰，俺拿下。看过台湾了，俺大多叫俺学死了比。阿春哥还最新个是，让个参我写呗。
0: 阿春哥就像你朋友没得新嘛子，现在你开开写呗。等到底，让个写呢，参学写。

0: 수이 킹귀베 나주 난기 아주기 포머다
1: 어스 가시 디디
2: 가시
0: 인데 버지
2: 디제 그제 셰프제
0: 주셔 된다트 장근원의 셰너 루부톱게 슈브지 레 어후셰바니요 장발라게 장다 젠주 가로트구유 키제 남자초니 칭아 되다디 고르케치티 나샤 제일 그때 제일 미식이베 자 아주게 포모리샤 아주게 나 카바게미 키니 딩네 요구 말했으기 좀 생활했으나 나 좀 미사지 미르다
2: 그라지 디고 세제 나다 제주 카체 당고 성부 요마시베 니 제주 나니도 데싱 마시 겨주미 유튜브 좋아

April 주장은 저 디가는다 디네 믹스의 개주 가로레스나 소디 면주 지동한 저 태무 당구 면주의 망체는 소자 면주리 세상은 저 민망고지 내부 망고지게 맹가나다 당구 망체 배약이

0: ཉིན ཆ་ཤ་བི ན ཁེ་སེ མེན་ཇུ ཁ་ཅི ང ཚོ ཐེང་མ ཐང་གོ ཆེ ཡང ཐེང་མ ཉིབ དེ སོམ་བ ནང་ག མ ཕེ་བི ན ཡ ང ཚོ དེ ཁ་རེ དེ ན ལོ ཉི མེན་ཇུ དེ མ སུན ཆེ མ ཚ དེ ཉེན་ ག པེ རང ཅ་ ཡོ མ རབ ཨ དེ ནེ ལོ གི བ གི ཉེན་ག དེ ཁ་ཅི ཁ་ ཡོ རེལ ནེ ལོ གི བ ཡིན ན ཡ མེ ག ན གོ ནེ ཕེ དུ སམ པ ཨ མེན་ཇུ དེ དུང གི མེན་ཇུ དེ པེ ཏོང ལོ རེ ཡ གོ ནེ ཆེ ཐང་གོ ནེ ཆེ གོ གི ཝ ཆེ དུ ཨ མེ རིན དག ཁན ཅི ཐེལ སམ ར ད ནམ བི ནེ ཡ ཐོ བ རེ ཁེ སི kaina lo lo so ka ji so dik zi ru de gyo yin bi na a zu men ga na pe je tem bu ji na tem bu shi ge shan du ri a de du zi chen de me ring ga wu ne chen me ring shi ra ta bo ma ta de ne ge si so ru gyo de ru ba kem ba cha sha ne na wa ma sha je du sha na bi na a ko ru gyo de ding ring ring chi na zu su ki de wang zi yo ri su wang zi dang zu ge ge gim ne shen jing si ru ba di na le bi in ta ki si nyen ge de ma wo le bi na su wang zi de nyen ge che bi na ani ji ne chen de ne su di shu chen bo ani ne chen de men ju ga ne cha sha ne tang ge shu bu nang xi men ju teng me ni sum ji ni men ga na pe wo chi du zan ba men ju 要是差不多接班干了,地干了,美林干恰恰呢,美林嘛,东站那列主我的。啊,那美林托不要干了,啊,土豆,俺就要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진 토브시라레 주오리 안 타마야 소고비나 소고바 차샤네 당만주 단도 소접 가바 차샤네 소접 저미나 저도 요리들레 소접 야가라 주 소바 차샤네 무치나레 주오르바 오 두스 두스제마 소수 강 강제 소 망고지 두스 촐라 주데 메린 토브 차 주오리 슈잔데 양아 키나조 친구슈알 인지 민지 소르 네주 카르유네 네시 카르유네 가주 충두네 기스맹가 나페 토제 맨주데 남비나 아니 진에 소소 동에 매와 니네 다 메린 간에 차셔네 메린 묘우든제 용그릴 어디서
1: 로어 길라 타체나 타체나 쇠디 송텔라 근데 샤이나 드링 길라 코나리아 태가 근데 나오잖아
2: 암 길라 감사네 아니 응도 다 셀라 추사 두단리아 아니 데지 디다 야징게 송이 득생어야 다 텐데 아니 땡어 사두잔리아야 느지레 컨데데 지유나 저 건디슈아이네
0: 나세 다 응아주 넘겨 처에나 야첸사데 다 배주다야 고 곰시라데 미망첼 요르바 쇠나를 셀라 추드 잡아 가지 수신도 봐 주비나 야첸게 원는 거바 다 야첸데 이내 그룽고 배주다 양스양스 배주다야 등 소리안 뇌지 망고 수길 카린스는 지내 체비나 고 디그레 야첸데 운내첸나 다 파브라지 리스고리데레 쇠가네 셴노 코 봄보 봄보 콘도나 추오레 카린스는 다 저 세리 망고징아 저 쇠싱데 주드 소니게 도스마 뜬운데 첨부 뜬투어리 이네 소다 쇠데주어와 디싱데가 저 디카레 디 야첸디 마 뜬투야요 마리 고 데데 주교디게 아니 계시 야첸디 양스양스 언제 주제 뜬남비나 마장고네 소데 버루 여장 저 실라디게 디 싱르 주어와 돈도 순이 순이스게디 야첸디 워교 개비나 어코양 쇠 버루디 치르다야 그냥 같은데요. 진에 들으셔. 이내 차샤비는 다 아주 소다 쇠버루를 케 믹스에게 된대죠. 순이 수수면서 제가 좀 교시원한 신나다 시그리 순이 수수면서 어디 만주 소다 쇠버루가야 소지르와 다 계세 만주 양세 양세 야첸디 도스모비는 디버루기 순이 대야 주제 순이 되는 게 제알라 소버 순이 되는 게 제브나야 순이 마 쿰줘야 그냥 거래 소다 쇠버루 대회 숙제로 등그와 된대지리샤 세상에 약수 주는 만주 디리샤 솔로 배주다야다 디카사 야첸 멤버체 디 탄당한도 수구 개개 겸네 야신사죠리 디 배주다나미나 아니 솔로 탄데소야 뇌지딘데 용시마리라 아니 소다 수버루 데지 수데지어와 어디 장세지야가냐 그러게 야가도라 당주지 단체는 수구 배주다는 뉴삼바 인지민지 마두스 수이 신데 루는 두 삼바 슉시우 게제 루는 금도 카린 신디 슉제 게시 마디나 루비나 오게 순이데 마스 차토양 년고도 한주 수구이디 배주 던두 코카디 소리 소프트 지오리 근데 한주 배주 던두 소리 능 신제 클리 클리 마도 수나 규베 소르체 미기 딩르 레 차소나 한주 수디디 소쇼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0: yuzun shibani sanay yulun sosu sashi ta namshi ki zhengshin da dunay chubi nai ki sabin tila sikiyo penchon ki yuzun la yina ji chanay sabba mawe shirgu ki yuzun ta sabba tobyo nugu ki yuzun yuba masi tadun tila shibde yuwa yang mongu yuzun la dajye shimchu shibani nai ki tunay kumbe tongwe tseri ki seda pejin shibani Tendi lezen la, Pyeongchang-gi Yeosun Shinju go Cheti Nanshin Yeobe Tengye-ni Sengna Yubashu.
1: Dawa Tundrup Lani, Pyeo Rangyong-chong Shinju Chenri Khan-ki Nye-gi Chenze Rikchi Khenwan Yin-shin. Khong-ki Gen-yong Sidru-gi Uyun-tan, Zhong-gu Lo-do Lo-tso So-wa Chile Uyun-leng-gan-ki Zhu-rin Shun-ba-so-gi Tu-gen-yang Shishin-yu. Khong-ki Long-o-mang-bui-rin, Pyeongchang-gi Yeosun Tung-gu Chudu-tan,
2: 年岁军人设备新主机强烈能稳准备三个特别把马赛对列年纪设备拉在了结合人别千年三对机当晚也特别空气预算局局他十九列九天了新主能的平均机行列参战监督局局了列机全部批打旅行局那不能给公安杀他第零个列钱那里学的个来是说呢你罗局队长的能力啊 本中预算里啊，大家家的，但检查不起了这个月，人也大，不然别老不中这边够了呀。那北京的钱，那给了那么忙不解决，啊，困难中啊就说叫那边居民那里，那个，去托嘛，那本中个预算里啊，大家解决，别人吃下边么的，俺那就本中的对面预算的。 这样的松动啊，给咱们学的，根据经验落了呀，本种给他结构给准确清标那里对下药的，尿查那里对呀，尿查是啥药那药的，你松动啊给拿落来打这个肠胃切肠胃切，伢的几种查不我见过的个，伢怕病，俺那这种专家这些看研究咱把写啥这个，大家讲了，结构给人别这个南站南说，俺那本种人别南站忙过那呢，大家讲的，俺那两个他妈的，俺那十七岁的个儿就说是说呢，本种那个预算了呀，大家讲说，但预算了大家讲的伢，民族个人是说呢，俺说伢是对咱把用着本种伢是个药的，因为那里。 本中个年的，啥特别年，别人额里特别年，鞋子特别年的，啥毛病年，光顾，差不多特别年，就是开发卡多，开发越来越慢了，开发越呢开发做卡了，对，大家晓得，该全部就是这个，工作个来说说，预算的，额里预算哪吒，强调预算哪吒，本中个预算个人说话，对，劳动者都没哪里呀，啥子大个年的，说说预算的个三些级别的个人说话了说说呢，哦。 劳动者的那里差不多的意思，预算上呢，有点了做了就被算掉了吧。俺大家前面不呢，俺现在忙不起现用过多，对，工作上轻松按说，你不打得平平呢，你的啥子参数得平平呢，你肯定是得不多。对，预算过多呢，实际内过多，加上你来当部的预算的大家姐姐，但是大家忙过就预算偏轻不就是大家就咱把短程做的个人，你说是说呢，平均预算了，样也话多。 预算拿落来一万多块都是线路给开发多，别呢下脚个难，农村个难，下脚个难别呢吃下面的广播，差不多特别难就是哒。伢农村个难，这个别呢吃下面的我哩细致特别难，伢一路上不就苦个难，这个哈是哒，广播这个好个特别难就是大家见着吧，难的人们咋多？第二，俺们按住。 到这个他们店里，俺我做东西，搿是讲说是说呢，俺呢，平常我奶奶洗白了也能耐日煮，哦，耐煮不点，俺呢有人说是他掺白了一些事，第一拿呢，俺呢杀脱不如米色煎的奶油吧，养这个加那个奶的几种一百奶油吧，别呢杀脱不如那边奶的，别呢我做细致的不，俺里头边拿了日子多。 加拿大的那的，这个地方就强度困难，难开些些。电商的这种说话是也了不，说些是也了不，俺那说服是也了不，难了这个，包括有的不都是加拿大的找的。电车的难的，俺那一路上过九个的难，也加上我的头也难。 chik rektu zamli yewa cha xabi ne ne xar chok ne da nup chok ne xar chok ne di gongpo loa chik gongpo da chik chamdu ne nup chok ne di ne da zo di nye di yelun zambu gyugul xe yu jesna ne li benchung ne li ya chik ne gyana ne da menjawe mikse ke kechu yuebe maze di chik yong li benchung ne kechu yinbe maze yang bionchung rang nae di nalol yewa chibni ane di keba dintadu. Keba di yang anzui da jiin shui pi ne. Dakze shib chabui to nana jeje zhundayab chiri. Di yongzhali nye bihgui di shugui. Di shui ni bionchung nae ge yewa doi ni jik sheje mangpochi nyi ni di yang ane chontu mangpochi liya ge danze. Da shui si. Di yabu zhungxia sheje. Jirdaan che suna yongzhali da changme ke liya cha. Di yongzui liya dangbo di ki. Di nalol ne jiga nubcho kuyuga nae jiga shizi ngari dabi nae dabi garaisa suna sukdub chunju yinba yang jiga yangsun yinba yangsun suna garaisa garaisa suna duzu kyukzi na mingto ya yinba duzu mangu gogum yinba mingya da ngabu yinba yang judo di sangbu yinba judo cundo di mangche ngombu yinba da shakcho kuyuga nae da garaisa suna sukdub chenbu yinba sukbu diyan gyongbu yinba chakbu yinba 동안데 대야 아니 민주 정부 가부인 봐. 지금 야 민배 교류나 뒤주 정상 거고요 봐. 천도의 망치와 아니 내나이 봐. 다 뒤도네 녜 참만 가르쳐서서는 지금 대리께서 내나의 서구 지리면서 매버지다. 내나고도 지금 사지 지주보지리 미세임디 너스. 내나의 변종 사지 용었다고 요리. 대신도 카마의 교리야 유순기는 제 망요. 진대스르샤 지난 내가 당부띠 유순이야 딱제제 유순의 예와치 유순의 리 예와치제 아 유순의 시제 토네 양갸라 엠반 마오리아 네데솔 근데지고도 진대지리아 아니 니시도 니죠 디니 내가 당부띠
3: 시리 디르랑 디니 초 로즈 군인구 디니 슈로
0: 原生人民的话大家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去对他娘子七八年跟到我听到了他空给来到去对你点别才来开心是不是但两个人不得改善是说呢
2: ane yusunli ya, ane nyatsa jata, yusunli, yangyar takche jati, jingne nga bumram lobe gubli ya, yusunli ya takche jati, gugub chumburi, tati gyab sangbo yin. Nyibdi, ta nga gyala shanye ghe ka namri. Ta, tati yusunli ya takche jati, yangyar gozugu ris, bane gyagayla cha shabni arts kakaos jati. Ta, gigab rinpe jiga ledu chenpochi, bunchungli ya, ta, yangyar takche che kukdus, dina zazishin ri, sashi ri, kyaqba ri, ri ri, yulung kundu namshi, gansi chi tol, takche nani, di nani, an duri li, takche yangyar naya, ting nipudi nandu zamba, an gelaghe chale di uchi giyo ri. Uchi ni di nani, an neg durub jia, yusun li ya, yangyar jik cudu jia di, chale di, an gelaghe ngan naso. Jesan nye, tadi, ये तक जैसे आदि दांत पाल चाचा ने कहा कि चुचु मिम्बे का लो चाचा देवेगन ले गए थे ने चाचा नहीं पूछता न दी दिन ले मिक्स एक दिन था युवजल जगह जैसा आज अने युसुन चुडो द कन्या को जो रस में नेतों चुर को ने जे नेतों निशु जब्शी जम्जे बाले अने चुडो को जो दिन नाम तो हार्दन तो अने रंगी के ता ले zhōngzhū rīrī xīn gyū nē, yūlūng rīrī xīn, zhōngzhū rīrī xīn qī nē, nē tū cūtū jē yō rī. Nē cūtū jē nē, dārī kēsā ngā zhū lā bā nē, dā nē tōng zhū gā zhī qī, yē mē qī, zhō sō. Dī zhū nē, dā jē jē nē, dī mīk sē gā nē bā yōng gyō qī rī xā. Dī nā nē yā, nē kā xē chā xā mē, dā jir dā jē sō nē, dā dōng dō lō kā xē dō rū mā jē bā yīm bā nē dā chō lā chō gu dō. 지금 근데 미숙한 송겹제 투수 아니 먼저 양자 뒤셔베디 내대 가르켜줘요. 땅 아주 뭐마 제동국 경업 중 하자네 제 뒤셔베 팀당부 내대 급으로 가르쳐서 종카게 사회 미술 지금 민도 변의 생리 종을 내게 제 열에 순접 종을 내게 제 열에 미술지 생리 종기 종도 수수 내게 민민도 지난 드린 아주 양자 두두잡아 내가 민다 제바 롱보다 제바 종도 수수 다 제바 내 수수 장군에서 대세 아니 가장다 제바 민부이다 제바 제제 아니 즉 수유 딩어주 단데 즉 수신 부인 아니 아니 내가 그 직내 내가 심주 토리야 땅 아주 즉 내가 또 제토보다 개부상 부족 니네야 내가 디야 아니 게라샤니에다 즉 코라 마시공리야 아니 즉 나한테 다 내가 지수 순서가 되게냐 즉 개치부 린단유봐 양지 랍친지 즉 딘데제제 아니부든 아주 아니 내려 추도지제 양갸라 아니 내게 유순이야 도롭제비 다제제 데르케스 먼저 초보될래다 먼저 유순 그제 요래순 유순 지르다 제손에 아니 시도 숨갸 잠시다 시도 쉽게 말씀드지 응아줄라 봐요 디네 응아줄 손조선을 더 디게 아니 지게 레가 첨부지야 지 마음베 아니 변종원의 서소 유순 딱지 유순의 난에 지금 믹스해제 미리 룬캄로 코 야네 믹스에게 넘실이야 고리지 토바 얌 지금 내 나슬로 고생지 토바 야네 법 토바이 봐 야네 지금 넘시 부교다 저와지 토바 라소베 내가 시지 망부진 이야기다 멍시디 교수라네 디지털 제토르 제사 내가 니부디 랑영원의 차샤빈네 유순이야 냐사자데 디지털 제손 당한주 룬주 종리야 조샤베디 아니 베디 지르다 제손의 계지 장가 토내지네 네 아니 치 갸치와 치 뿌그다바 치 지기 체다 대베 네 아니 순전 야스제 세고 디야 아니 오네 지기 룬주 종고 종베 지기 미마 시슌게 아니 지기 토나나제 갸교 슈치나제 종소 딩은즈 레게디 니브디 유순리야 딱지자 유순리야 냐사자지
0: 新日地为狼地面出罗志军营库地面修罗全教新日原道听众来的罗满贵人社会所学月生的大姐行政党局呢杀掉色系党能系军队的参别不来白那杀别难行军矿的团员政府如这里大姐能为决定了
2: 月上的行政基本上平常以行列空白动画团主力以通过攀援用为来端开心行吧然后穷于他等到苏布的恰恰的开始过了时候呢人以不让不落为各路呀那年的能系的跟着是更多主播多年的这个长外三列跟着是的过多带的一年不让个对对咱吧老不用这边能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ཁྱི ཕྱད མི ཁྱི jīngnē yālā shū mēbē gōp tā, nī nē chāshāṁ tērī kēsī yāngyārā lōpchōng jī jēyōng tā jē jī jēyōng bā, ngō nē tāng nē tī lēgā tī lōpchāṁ bī bā. Jēsāng nē lēgā sūmbu tī gu nē sōbī tōliyā lēgā jī.

0: 다가서 니네 둘이 튕기게 쇼르야 쿠류 송교 신난가 쿠류 송교 신난 딱지 자데 냠도 내 도고요 제사 디 레그드 메시지 엔지 메시지 엔지 손사 지네 차샤는 군의 정신을 차샤브날레 정신을 차샤비빈날레 지게 법토요레 주체요레 마시데르 계속 미 망부지 군에서 주자바디 조르베 디 군주르베 디 내 아이 스기요레 주 법 내다 개발제 망부토네 군내를 캐주 침부여래. 제사 니 레그니부디 군내 소비 텔이야. 아니 레그지요. 디야 아니 지네 데르케세 기거귀. 아니 지게 미유 저와 던샤브디다 튠바. 니네 차샤비나 디야 정니기다 치가베 레그지. 숨분네 차샤는 조디 게라샤니에다 미스카네 지쇼 레그디 진탄유 레그디 아니 개침부 인스제제 나샤사 군내 소비 돌티 지기유 군내 소비 디야 진네 사마부고 사마부 살레 답사야랴 내 나즈 개르요레 디 고송지야 디 죄야 사토보 답스는 군고 틀수 마쇠바 아니 시주고요레 디 소비지야 디니 조르교베토네 아니 군내랴 디 지기유 진네 정이기 치가벨레가 충주네지 진두벨레가서는 ane gigantic jendu jene ane da zo de de kese do zo de sta xian de du zan ba ji dan jie su ne na zhe bu qi qil sen ge ming da bu zhe bu qi ji ji ge ma xin xian do de xie de xi yi na ne ji gun de lu zu ji ge gun na le lu zu so gun jia le ane do na ji ge yu dan de pe le ji ge ren yi ge zu ben na le yong de be bu de so cha xia de le so gun jie de chang ma ji ge 다 심줄로만 퇴마 퇴매 맞아 대르게서 야 가시지 갸날이야 봉람 로고요 로베 규림날에 내가 심주다 제레 토네 지 세지 토부스네 딘데르 지구 제사 내가 시부드 가레서선 미니스터 교지야 에녜 딱바 문제딘데 지구요 남자 망고는 것도 개겁네 추고리나 뇌야도 롭종리나 조야도 가르간사 임베이날에 띵원수 진예날에 미 세다 대마 시마 시지디안 콩도 취와 딘데가 미메베네 신뢰 약게 조야 민도 데르게세 신뢰데 니 권을 쉐베 조자 아마직다 딘데 자원이네 말에 디 체리 남네 조고요 리베 슝로 돈네 조고요 제사 안에 니 딱바딘데 코르데요 오다 나더부디 롱부 신베르 샤나다 페지 라요더부지리 이신데 이네다 데르데 란데 지야데 롱부데엘라 민용자 신의 용자사 땅가도 되야 차우르디 나 세시 토자바 나 시지 킹기 양바 디 말이 나 더 델리드자바 롱부데엘라 다 신데면 용자베 겨르 제선 오네 신데면 소경 제국 있어 네디 제제 루주 소경 제레 배준 지유다 지 가르간상고 네부터서 가시에 견할 게야 중소 가시에 봄람 로그유 가시에 심줄로모 튼소 지르당 제수네 레르데 지게 제부 가르 가서 튼네 제스나 신데미네 소경자디 녀정일 제베 지게 구베 랭게지다 예유 참마 슈구유다 미소경 제구도 락세 신구도 랍자 조구도 럽조 제구도 시지 장구도스 Dergese, Chetin Jeg to Judele, Shit Conjas in a child, so the Shia and Dishkuis. Kuru Jida, Jig Shinye, the Janye, the Le Cotin is good as a Nyaji Major Chandoji, the Jigin, and some of the Jishos Jeje, Jessa, Jig Minuso Jad in Nileg, Jigi, and Dunsan Shibswitch. Jessa Nyagon Shiv Shindu, and Jig Yusunle, Dajia, Yusunle, Nyasajia, and Gune Sovietia. 민소 교자데 옛날에 조지에 안에 디토리아 마당와 마셰부 망부도라는 노브트 망부요레 안에게서 견주다 제게 닥세 나로나 갑교 나로나 쇼 인스 드린 게 제제게 난도에도 슈사소 터지치
1: 스마링게 캥디 변전기 유수 심주 과기 난도 주스 레전지맨 나무드니 변전기 몸베 내기 피기 세베 제디 능력이 생나요 쇼

0: 我们是吧？对，老几把子，他们，俺们吃那里啊，不愿意。那是的是。韩国的呢，剃秃了，不要洗大头。
1: 对对。
0: 他我都光不剪头，咱不也羊毛修头。那是。啊，这位讲俺们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两大用手里面多啊。
1: 那是那两把的，给俺剃秃头呗。
0: 还得把子啥去塞呗你？
1: 那给俺吃个剃秃的嘞，不愿意给俺。
0: 那是的是。哦，韩国的呢，光不咋个啷子啊？过。
1: 那西天的老几把子的。我都给俺个吃不咋个啷子啊？剃那手，你给俺俩贴个皮皮。
2: 지도 카바라 레월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야미 김비 너 공대 보 매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즈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5: 고모 치미 심부디 가리 치미래
6: 빨라 ཉེ མ ཤུར གུ ཡུད པ ལ ཁྱ རང གེ མ དེ ལེན པ ཁ རིམ བཅི ཐི བ ནན་ད
5: མ དེ ཁྱིམ ཤིན བཅ ཙང ཙང ཀ્યང ཅེ དེ དེ ཝེ སེ མ རི
6: ཝེ སེ མ ན རི པ ལ ཁྱ རང སི ནན་ད དེ ན ལ ཡ པེ ལེ གེ ཤེ སེ རིམ བེ ཤིན མ ཅེ དེ དོ དེ མ ཙང ཙང ཀ્યང ཡིན པ མ ཅེ དེ མ ར ལ ཡ ཡོ བེ ཅི ཤིམ ཅ དོ
5: ཝེ སེ མ དེ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치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마디 문에 와
6: 세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7: 웨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8: 루고데그 우연행강 잠기 웨세르마르 뎁송캉 허가총게르 촘시가 고다 앙게바 웨세르마르 뎁송캉
3: 야미 김비 너 공대 보 매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즈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너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너 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9: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디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신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디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七路主队我一排除你过期会当不能疼
0: 大阳这个技术
1: 这得来多多住的
0: 这个第四次给我开药嘛的然后我老清清的嘛的韩立方的排除是当的第二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车站站的跟前面都了
10: 站哪不也不是车里
0: 所以这蒙牛的店家韩立方排除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是人给
1: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扣下了
0: 你让了排除当的韩立方给吞下沙布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梦梦兮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要人
1: 韩立方的我也要多
0: 韩立方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弱呢
9: 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蓝皮杰克布洛车开出韩立方从康
11: 萨迪初阿萨巴色东绿的吹过擦牛掌弄牛掌了我这牛掌谢了听到了切实不谈你到了切不谈嘛谢苦谢了猛牛参不随地超了比住难过掐了牛掌去色东有局难过苏布罗壮大的那年几届马给我难过萨迪斯东水上塔比奇地当出来出了你这期
12: 跟我这个打死呢刚把捆绑打咱们点不远吧咱俩马个吧你哪马去吧你我点当出来见过很多的这样突然点不起死人了
13: 大批年人呢林国大见过很多的朋友也不许知道林国大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教徒的吧
3: 也没见面能空地不免不当过那过鱼块所以也没你去吞吃要不青皮糖都皮不当
9: 青皮糖给吞吃青皮路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即兴给凝聚来准备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能空给稍微给多了明确给鱼人能可别没过不当能空来下去见面过别多年也能上头三年他是杨成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皮糖那年地糖地年
13: 林国大建给韩国的官员请了请不赢呢点不见能免了生在借钱公民度人家当年刚不点面自己俺们都干了一上特别赢的年林国大建给韩国的官员全部要和几个赢的林国大建给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不赢呢湖南你生不搞不用不怕这不过年过月不能行生不用不得啊
14: 何不给我谈那就谈吧那干部说的那空得不免责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配当我们对给这些里一面习近的娘们当初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在给随那里追问给当时经验那我能说懂我当四处浪吧那我无知找我说的那我得不免责那当那位所去看了配当我们对给这些的起来给浪在托年一面习近的娘们当初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我我不谈那我张世前的给了第六个那我是几年预防那的那位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行业他的开发给自己来给小区托年给给那的那位那段了打更经验预防那的那位所去看给地摊几层结果被运营那的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两次国而古党国族国内玫瑰他这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破浪开发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几中级生出去扎的几浪开发按照两个月估计结果暗暗鼓鼓出
15: 几对列巴塔顿这些老年有个沙巴表现过年的肉味缩小错牙人别你的塞牙

Nyeri tanamata gwaane, chekyu chesing, jibu teza mebe jikdendi la, shibje chesingdu. Ishi ye tomna la, tomna changar sheserdi. Mingde yungu ni, changwe ki, da zi yib nambe tiri garbu shi yuebe shi. Kwe guwo chung chung sing, kana nye ni budu tue na, magwe tobu yuebe kara, ngodon ta jingbu nyeboro, lubu jingbu shi ge yuba je. Deni, badu ki, kujab jik ta, 신도자 대양 대류봉 첨부 유협에 돕나기 치다 꼭 추주다 콕부식 낭우 왠양 등은 토토 그 펑주기 뉴르세티 추주제레 지리 숨주잠 샘신 추난토 주토바마세 게제야 개부유 더동 신라 제규로 창부유 대제 퇴베 이시에 돕나나 나제 최토 지차라 자야 되니베 텔레니가 소토겐 지분이 세리입니다 마티시 왠야 장자지의 도 초신배 동나기 지차라 최바도 도비 샘제 체급에 바바르 도 지두 급수 세 토부메바 사규회 동나티 나제기 포로 세리 최규로 최신회 대야 나제 난키 샌젠기 투림도 수연배 제주바시 임에 무엔네 동나기 자제지리니 나제 시비 쿠규타 직도 제이회 세리 사단 테네 톰나니 고급 리노시 인데 카레 테체 사기 유에베 퇴응오메 상암 젠시시 마시 톰나키 급급수 샘젠시다타 덥자소 사오마세 타나 시르야 사기게 웬양 콘즈 세네 낭토 지시 정신기 세리기 갸지 첨부 송유에티 코딘 싱제타 지신기 누구 싱바제니 콘즈 균세티시 저버자세지 총원나 돈나티 나주토 강가강긴강 참잠토 르시게 돈나나 만조초 카균토 민나롱와 셰세라 간이스나 대미키 통제신도 셴버제티 미게 파르기 창을 세보로 통금해 왠게티 지단나제니 신도 상부해 세롱 대기 당지 콜라 뇽메 치마 시부시 투와자 워지 모네 미링 웨사라 뇽리시 통주도 뇽즈니 톰나기 치에가 쉐체베 세리기 제시 입시 탄다 야르 뷔마 타베 뇽즈니 탄다 좋아 심쉐기 급이 크리티 흡사 식식이 권에 세수 다딘 코베 신의 새 차로베 루이 침부 자게 토토 년에 되셔로 경세직 치긴 야 알로직 로스 딱다 급티라 톰나 신식이야 용리 티라 디르네 디르게 왠양 딩원의 립심비 쿠쿠디 장갱아 콘수 지심 테레 그 마표 전부 테마 수마 강야 쇼고 메바 문세 되버시 그 경유릉은 내든 대 타주 체규 로다 체신 다니 저슈르 데니 세 초겐 티 칠비 동괴냐 톰나기 초와 계스니 세리 먹는의 시기 교도 쪽이게 대야 홀로 시보로 자지 긴감 크고 이게 체디 장자제나 경의 배송 초보 대유에게 톰나츠 장자제 니니 김시수 지위에 교연야 대라토유

0: ཁྱི Nampam Jugen ki Purun Garbota Jala Timi Jungu Kenden Singri Si Yinbe Tena Nubjo Ki Zixin Kenwan Tsu Sing Tela Jungu Purun Sing Si Sikye Sui Si Rene Wei Chumshun Ta Ri Pochang Garbu Dun Tu Midab Lam Ne Debzu Che Be Che Su Jien Si Du Debe Sing Kung Tung Tiri Dak Tu Tong Yu Ye Wenya Mi Tsu Ma Shiba Si La Riki Singri Niri Jungu
1: 位于塞归其日隆区卡切苏马多杰泽人陪读张家界及日务巴德宫孔东日国土三年穷五月基金加的恶主义新孔东南贼尼明阿拉谢多穷五月南尼日界孔东杰泽的图书穷五月三界个拆写是习次吞不地着他亚云前部日界孔东顶着云地如马多咸土通根不是 新孔东尼唐代帕尔图杰泽拉图巴提尼来拉布西马西萨格拉图勒布奇马塔色对苏北图书听个杰杰昂尼人民社会康萨拉杰泽拉穷月文家色对西北卡罗姆图勒布书新孔东尼人民社交闲图我记得扎东书索马西张家界及日无巴德公旗前东塔后边路路及日龙汤上塔
0: 초시지외고로외쿠곤수서두시베캬롬키테가라레균포메징켄덴키상감체입기 학바로토 서브마세 쿠토 신콩동키 로마 니세 테베 동베 예가타 로마남 금시티조 뜻레버시라 장자제 공동지구도 로코모로 모진 체시 남시 전점 묘부 예베 신콩동 디니 디구토 자와 초토바 초게 로레 따왕아버니 신콩동기 메도 셰베 투지히 新孔东给麦多了怎么买呗每次军动员准备怎么提呢麦多彭任期青铜提示新孔东给青铜怎么呢提到了一把他提新给几百蓝路用具提了你不开钱不提及新孔东给罗马南用所看不下去孔土青铜怎么他见过谁张罗不他不生出提走了
1: 这点抗样呗没多写别推出来的其中怎么用作搞不了就着了不行扩在家切入中间其中用意怎么没事提卡光呢不行也一万超过了切的随着了切入了录制切入其中怎么没有信心呢随着松劫切入的事张家界呢查着了朋友言别没多写别推出恰不忙不破壁越把了点
0: 新孔东起随着娘们先不写月把他启动德门的主呢切都写他找我了没多了差别论批都别送给切图那位自信给路里呢说叫他没日里先把找我的没把他天给恰了落到了几个他社会民用我写起张家界如八的公呢孔东新日能人切进 나기 슈프스 류베 중국의 푸른 가르보시의 주협의 신리티 시리의 카양 케르디 점리 사조 강사라 규의 신리

대야 카로 키우에 진심 롱도 미남 할에 항상 괴비 이도 원웨 좀 음식 체류해 디카라니 장자지에 지메 처지 리조 쿠시 이마타 세 콜레토기 체 균대 민비 정중 세입 케사라 시시 태양 장자지에도 지메 처지 가와 디자와 송동하 유지 대난이 처지 가와 토제 미동연 균 이기십시 세송 유비 지메 처지 가와 시도 마오비 차차웨 세임디 zemni sajo xian tu tuang te mu ye de xi shi long nian a fa ta ren nang ki zhe du yi ge de wang wei zhi wu ha le lu ye yi yun zhong ge ba ni de ne bei lang shi qi lu ni duan chu luo ruo zhang jia jie ki tiu mo mo yin bie qi ri che ri ji zuo si yi tie le ge ji si xi ri xiong de yi tie le zhang jia jie ki si yi xie bie ming dang shi 我呢，其实车里日做起，生意贴，其他的钱呢，出不着他。生意日不错，他怕了，那天铁过了，土锅切心起。天呀，龙车同桌松他，接通空土。铁边铁路不告诉，铁路张家姐呢，家族全部是隐形。三兄弟规矩呢，初地起查到他，压了怕呢，刚是出不他，刚是他，家族了，就是起来了。 토제라 미잉 앞길 하세임비 제도 깔공토 교류싱 르오 초비 규규기 퇴주도 초비주 규규 사발라와티 파르잠 림베 권니 서슌 삼미제바라 모두 퇴용했나 롱우치 동주를 하진기 철주 내균 가나 차도 니와타 롱세 소기 뉴슈 망복 직도 뒤발리 르오 핑타이팡 디니 림기 저리 가와 제제자 큐르바시 대야 대라 정우베 서시 포주로 규제 타라 댕기 장자 제기 체내 저리지 존디 초바시 규제타 정중기 럽치우베 돕슈리 튜모토 장자 제기 믹세스이 남바테 초바시 퇴총 림신 체내 저리지 존디 긴강 말아태야 초 년대를 주우타 주우 참아 주마라 참아 지마자소 자지 수자 망다지야 초대 최신회 원야 장자제기 치매처리 지조 코도 개비 지신직 책동 주기 송주이 난네 텅신우리링니 협기 최슈타 창보로 망슈시 天呢，前面车里他，你们是原本自信的人呢？他那舅舅都冲我起来了。前面车里日做起，健康苦又难，困难的原本，没塞起，腾心舅舅了，啥不起身？天呀，前面车里刚刚了，悄悄悄，你不先把原本看了，杨三的职位，啥说不着，切看别，自信检查了，你不切不。 腾心五年了，也都给百八十万人气点的。虽说这么这么些个团团，吹嘘女吧，听我们明白些，别觉得穷。天子，人年年们穷穷些都吃不起呢，谁准住宿穷了多么大？老么可不见你通信忙不些吃不起的，直接忙不了，还得就得不起。铁蛋给早啊，吃了我们嘞，确定是人心土。 就看多几个月的，莫不怎么的那样，这个是。太阳龙车东车去，前去内军，七里车里日作是出的。天呐，松心武林穷完事了。他同七里车里跑到错线边，说下他自信错那么样，穷事。况且，天猫托前面车里日作起，天干嘛那天，准有事。

0: 치유, 상가래 십스카 마스바. 예수께 위하러 도나치라. 다른 쇼게네 유쇼자고에 막바지 우기. 클리다. 상게 모란라 레말로 칭이 여르베아. 치유, 상리리 디나라 게자 최대 요마스비. 제자녀랑 친구 치아주 상게 인지 유쇼자다.
1: 这我也要做不行，朱丽个声音能出八十阿下，中年意思啊。上个陪妹子找你不规矩些不着，哼，弟弟让我儿子接这样有瘾，羡慕到骨骼要炖成熟食呗。我让俊达大姐，两个都做成熟食呗。你要过对了，这不就下方给，弄脏兮兮的这不凶开些，就免不做你不着。你个不着不点钱过来，凶些啥啥丢些。等到这不点牛肉单位呢，马上做穷苦钱不包的。你那让老对不起，你朱丽了，引起规矩也好接受。我让两个要是这样的。
0: 你让了，肯定不一步。上个俺肯定不打，悄悄丢了，肯定吃过去，那吃不就行？弄脏兮兮，马丁哭了。我让我也要收拾。上个要求呢，朱莉两个也会用过些。其实上个要么全部赢的，俺你几个学了丢了，朱莉过了肯定收拾，是不是？嗯，嗯，嘿嘿，嗯，呀，确实懂的。
2: 아자 솔라 감사. 기란 로메기 딜레 토담지보다 동제 토담지보다 탄데 젠지기 니 기란 샤바 팅마 푸비 레니미도 제사
3: 니 탄데 겐조 힘보
2: 기란 게게디 로듀디지 탄데 간소 로메기 좀 부두고 소우유
3: 로메기 게 좀 부스비
2: 라오 니 기란 친구 쉽삼이
3: 용아 니 신스 니 강교 게초
2: 토체나 兄弟 넘버 토치 슈고

0: 조준신 얘기.
1: 네, 제한테 좀 맞지다. 템을 가져 쉬면 줘. 개잼 송아.
0: 연락 봐.
1: 로봇도 로요제. 클래스에베.
0: 개지 마시다. 나 탐을 줘다.
1: 가지에서 샘플만 기브라 중에.
0: 스스도. 장을 탐배시고 뭐 기브여르베야.
1: 장게 뒤균에 가다 갑수 깨자. 별도 검사. 거기서부터 내지도. 텐텐 내지여지.
0: 람이 독취 전에 갑시라며 줘삼. 나 샘제 능기. 근처 쳐오래. 나 로제 쪼가줘.
1: 자. 고다 갈승이 뒤도.
0: 가르산 뒤도 에.
1: 자 뒤다. 니랑 하나 쏘아 친구.
2: 가르사 오제 뒤아.

0: 더도 심고르치 같이. 아. 자그르치지. 지지지 삼당마시. 녀랑 최고되고. 자갈람사 세자치. 장게 줄리다. 지당글레로저와이. 당고건담랑 강변나 줘야디. 모장라 로부치 같이 미슬어. 기라니 발라 네즈케 메스.
1: 계승에 드르셰비나. 모랑 갈승부제.
0: 모랑 계승 계칙시. 지겹 유라가 공부신다시버 계칙시 아. 녀랑 최고시오. 계속 지겹 유라가 상다 줄리 바고 노티. 자고지 마젠 크제스가. 마집시. 당도 자라 미니트 크제스랍시.
1: 예시소. 세저제쇼.
0: 오도스지다. 유튜브 네즈시니 프로빈 쳇시. 지외 자게쇼 겹제 댐 첨주드게 교스 첩다. 계급진 비메베미니 상구디오시.

0: 야, 신도서.
1: 네. 사토민도 베드 칸샤. 장게 나갸랑 시라등도 와. 장게 신규베. 나 발캬시도 칼레 카스 칸의 신민도. 이네 님지 장게 서베 칼라사요 마르산 심젤릉기. 급디도 근제 차오레.
0: 샤로치. 디 코네디 제이바. 니라 탑튼치아 가비 유싱기 이네 랑갈레 디게 부톤드미도 키스 님지 랑탑튼친 드미도는 너니게 제비사가 소조리 랑게 진다체 니진다 아무체 디제스 제비네 랑게 세야기 능미님도 박맹아 대야기 소화기 초지
1: 랑게 니데유브리
0: 니고초 니네즈 카리네 세비 니데유 티지야 타주이다
1: 小爱, 让给谈爹去了我得若切算要死意, 我一起去啊, 你爹爹让你硬说我写主意,
0: 这下你就羡慕我, 心都写惨了,有死落有,
1: 我出面, 我提醒他个电影,
0: 看你呢,
1: 让三不懂的,
0: 让给俺爸爹呢，你让苏杰屋里，你那让给俺爸爹，你让苏杰，你这是姐姐爹呢，可就受了啊！爹俩俺他个爹打大姐，这边三个主要过来吹吐气球了吧？嗯，孔小青，真不行不了，真不行不了，真不行不了！啊，亲爹让你这去，银行比给人家多，
1: 卡几个？银行刚办那的没给你这里，俺三个人就是预备。
2: 前车房个女婿，我车房个女妹，我接不那个，拉不那个，刚背那个。你大半夜去，干了是不是可以让给我车房个女儿穿的新裤子不多啊？我裹那个。
0: 这你别说了，你是什么主意的？让
1: 给喊了吧。叔，朱家军，看看羡慕，你还可是，你还可是。 古对啊，我苏州也搞不有，下不着眼主意。苏州也搞不有，下不着眼主意。小外，让给我古对啊，我苏州也搞不有，下不着眼主意。苏州也搞不有，苏州也搞不有。

0: 여주오스
1: 사드 삼촌 삼촌 바르자시 사드 형님 소리야
2: 야 치도
3: 공무소 잡힙라 공무켜는 무소 잡힙라 공무소
4: 야야야야야 예, 딩이 통화 중에 강부 어디가 할 수와 구조 잡혔어요 잡힙라 지스
1: 영아, 양자진다.
4: 뭐야, 양자진이다, 고수.
1: 이다, 솜, 니, 지, 고수.

0: 공무소
1: 양야진다 손예지 고조
2: 왜
3: 여우도 오늘 여우특위
1: 가사들
4: 가사
1: 가슴 예술이야 가슴 예술이야 해체
0: 클라소다. 클라야부디제.
5: 수레. 철집에 클라 제주니 수레 아. 용수치스타. 수치네 수치스타.
0: 예 밖에가 지고.
2: 저 철집에 단대튜 철집 사가신 고아이무레. 첩선 소출 미망 위에서 아님도 쉬다. 혼자 공마리. 또.
5: 철집에 클라 제니 수이바.
0: 세부도게.
2: 수련수도

0: 你让俊女还去不？
1: 去让女吧，来到这时。
0: 啊来。
1: 呀，可是说，没人都好许多。
0: 他今年让干部听给爹说。
1: 啊是，来个去了吧，干部听嘛听要嘛是。
0: 一年年想追学术。
1: 想追学术哎，让给俺俩想追忙学女阿姨，让给新女呗。年年塞了拉扎那边罗布森塘谷的人气竞逐单也过日去啊，也那个我上马宿舍里就吃不消去。年罗布州是同大新给大，比有大玫瑰所成，他都挫败成年多。前三年开始吃不赢呢，上马大满扎用过这上去。年开始吃不停，年底心情不是吃不赢，底心都是吃不赢。接了俺妈的队 ，Zars， 你又鼓动个大热死，落不着上面丢了是哒。让个想追许多，你也想追许多啊。
0: 嗯。
1: 让个心虚呗，你每次那个吃不三明的糖果的，你落不着个俺我追去不追？隔壁队你开开吃苦没了，怕你不打连落个陈贵清也要嘛是？前三吃不三苏兄那边接了也有钱，接不走吃呗丢了啦，杨家的队。吃不吃饭别家当，我那人可是无锡人土司。接了那次的拉不着那的天接，你老婆给吃不成苏州现在我追钱没就，可是想追苏州什么些？
0: 你那谈的人家独立土不着啊？
1: 顶俺隔壁的契诃夫的英雄三人，明的群雄思维中当的，你可是点点忙我没收拾多。俺拉不着住的，可对于呢接不住车吧，成不对些拉远。因为明的群雄代表接，你现在。明的群雄肯这些呢，中当街那个主席开钱不行不行去。接了年明的群雄上面三百鬼大大，三那个娘嫂，昆水有种，昆水鬼大的心就千变。偏心顶这钱啥，接了啊苦个忙都忙清不着。我这给过些啥，你让接点药去。今年个训练白天，小股东这三子里，对的。俺老张住的离那个建筑宿舍的车不远。罗巴新生，罗马古顶这先生，他到俺当过前去呢。你罗巴新车不行嘛这？你平民民的所谓进步家业副车吧？啥个新语呗？平民头总不报个民的地官些啥车名多？一年俺三对钱啊给贵修天外七十千四。别瞎想呢。中文那头的这是特区区的，可别考虑三不大。投入三年积累起的，可别内部考虑全部。他们的，我有讲给雷米斯查见。听俺那岁陈述起的，怎么能归档跟这一吧？让个先生哎。
0: 嗯嗯。
1: 你让没点过，今年该学校通不起。对对对对，对对啊。是。你弄不起的。
2: 年龄以外，亏把外边变重，你让了亏点收益，老家也投资呢。这个强生大场地的破断钱都收不出钱，三对人心的来个不贵钱，老家也投资呢。俺最近住的，米热那米热牌的，三南最多点百毛五百，一千元百没七八。这个金牌，俺强生的第三大，至少让到个破三千。是。
1: 见不听个能行这些，卡瑞尔嘞，菠萝干部一个桥内查那时，菠萝妈妈车内给接查个几时，蜜桃干部都没看清。刘宝富，让个监狱的嘛是，冷穷人物的糟蹋面子。天内那位给那些躺着，才没有到位处，我有清清楚。让个偷偷你一个多位，让个监狱嘛是。
3: 对的说。我不大记住说，天水引起南苏区被解职的，你都不过是，说白你伟大，面试都不心看开，最后呢，这都不过是。
4: 参详参详。
5: 喂，这准下了？
6: 这边这样，这就说。
4: 几天雨了，你第一年那天让小牛江流四位车没的，听我苏醒的名字，钱贵钱不是？
3: 钱上 인지 첩세 총고 거르다. 시무도 민들이 야구제 첩토구마시 단더 지역에 세시대 견을 룬금이도.
4: 기부수 첩은 이부 도이빙 첩력의 이양다 도르네 해바 첸부도과.
5: 제자 전다진기 첩집 결한게 치둔 강마나니 지역의 민군배 누부디 돈배 강리에 나오지.
4: 나 첩집 이모도 이게 매라 대외수 주의신금에 미지라 렌지 시리면의 레리 직배 대부다가 람상신거지.
3: 마세 나나 절로니에 마저 시라 나오지마.
4: 조처배 교부딘 제유는 진송의 용보를 수계린 토우지.
3: 예 기란다 지역의 저와 서부유의 신거유.
4: 단다 발자치야 체그스 리그주 토우지. 단다 교주단의 제승부다. 마세 디콩러 니도 이빙 세워 민의디
3: 기부수처바 마차니 군인이가 기부수처바 세도 수협이
4: 첩팅 체그스 고시겸나 로니에디 돈도저 와도
5: 용아 저랑 강아 삼땅을 주다
7: 윤대 진도와 섭도시야 윤대 윤대 윤대 예대 예대 예대 예대 지도 교수 교수시 코트수 아지 랑 친구지 내던도 겹심 누구야
0: 랑게 가서 마시 해지
7: 나다 저거 그러래 수수 겹심 금이 누구
0: 니레베나 차도여래 랑레베나 차도여래 차도게 니 차슬림데자 니 손하고 업이 오고추 야면 니 샥수샤가 친데 차도도 되지 잼지도
7: 용아 용아 니 노샤 샥수샤 호르마슈다 나는 시비지 시기
0: 나 로여비
7: 시 아자 로여베 什么 호스키 캬감나이다 교수집도 나이다 야 나 가서
0: 샘피킵 좀도
7: 아자 가르쳐서 데면 누에
0: 주적에서 야러 기니니 첩용을 취미쓰기 주적을 오유시해 주게 야면 기란이를 오유시해 주게 뭐죠 람로시라주 첩집디 소신 가르치라치기 간이스나 소신의 군에 야구 첩기
7: 이게 什么 탄랭가 신고
0: 유쉐 라러 냠묘디 제스 주뉴 유베 미디 랑칠 대유네 키니발 양다 링부 유베 손하디지 주저히니 제셔 중에
7: 제셔니 야오시 저거쥐
0: 수유하 니 주저게 랑려 가리게 해줘
7: 중구 여마시 신구 유베야
0: 신구 유 니 신고쥐 니 뭐 진닥다리
7: 띵아 라니다 저거 그러지
0: 키라니 니 제도 좀 먹겠다
7: 가르더유 예 바이차오 중루 멤버 겐제 경호중아 아자 아자랑가 예랑가 기주제제 중루 멤버 레리나 슈지유베아
0: 마지 차도네 처미소 등기 예소시 균도 처제디 미노소 담야기 민도고유비 예 균망스 체제 딩주유비치니이
7: 아자 잡잡르제 샤쇼 소시 미니드 점도유나 수수 배준식지 아자랑 찍도다 특기 먹고네 텁술류가제
0: 자기 가시고 소신가 하고 마지.
7: 아, 지. 내가 주제브리 신매. 아자. 마셔다. 이해랑을 그거 여르베 아.
0: 소이하. 자기가 매배 통 지위베. 나 실세 돈도 네 주저 가로를 거부자.
7: 아니 나는 상스 겹이 손사. 네 아셔 정화 여르다. 이제 소신 남아 줘르베 아.
0: 제니 이제 랑게 나다 지고도 괴.
7: 아, 지야 나라니다 저거 그러지.
0: 아, 지키라니 지샤. 이하. 다들 네 랑 셉시오. 나다 이해랑 팔러 간이 좋아 잠기 소시단의 네가 저지 군이 팔러 둘의 계여 마지
7: 아지 아자 녜세는 오네 이해라 야호스도와 마타살레 기란이 튐부스도와
0: 지금 맞아 장아장아 루시 심지디 제이
7: 아지 아자
0: 니 김
7: 야 가시송아 인다 아니 모두 제 다른 애랑 알탑 제죠 인다
0: 폼찬스케 교수자 로아리 랑게라 녜츠절레 이끄르바 제 랑게라다 셈지 다가드 마세 예랑 아자 샤와이다 차부두게 예랑 치다다 도로권다 랑게 상려고스도한다 녜체네 나주다 소화게다 지구리미도
7: 유쉔 장만주다 장친비네 나주고 잼그저스도래아
0: 야, 후.
5: 암라.
0: 你家狼巴拉姑苏的妹妹干了，你也看到空米多，你也光打在这个田里边，看田若青米多，小狼，大巴拉弄丁给马田切，也免呢。从永杰巴拉若不起的，看
5: 到中央公司罗马院亚的，空空着拉面吧，一些嘛那也可以呢。
0: 看到各个亲表妹妹团大的住宿呢，让从罗院里马这边，也免呢，我弄罗院马这边。
5: 巴拉给俺那他的看上去是一种，听那他个啥子，俺家若是哪呢，引起空了，连续落去，空给村居要求都等他见了个，车上也空了，他个啥子去干啥？
0: 退我托，让给苏醒若不去意思了，别么多，的孙小二去的嘛这边，顶着今天都归俺。
5: 阿姆拉，的空了，你看了三十余人生病，俺屋里没人干不有。
0: 让说搞不清面的，让个啥话事？年轻人跑不得也不许多。一年来，让个苏醒照顾几个月呢？要是差不点这几个月多的，查到个雷电七个月是。
5: 你往点接触接你的困难没？

0: 첨담 야수에도 현아주 갱킨 뒤바 나를 어찌리미 능군의 땡기치 쇼무요 영아 죽어세 조리 쇼아 랑하차가 용바
1: 잔튼다지 기치차유
0: 쇼다
1: 니제 군대 접전 지기 조정민의 등기 니소신 첩제 민도고비 군대 접전 디겹조디 종로면배 김상 거르샤 조정민의 뒤에다 명리의 백草스기 Nyesambaran zhonglu suri tele loma lia che zang Mini di gorji rangge nga xian zhi zhi bè Su xin ge yung mang zi che Zu zhe mini di ran sam chu Xie di mi du e
0: Xie ma di ki mi du Ye bai sao nga zu kim gyu me bu da Ge gup chun bian bian bian Ma zho xin ye nga zu kim cha zi Tan tan nam zha di
1: 给用作年轻语技术错过天村哪个是呗都是对人家用长期下他是他的技术错过你把那个头等能够是空格样的帕路亚给日完能给切在人家给中你最好心的语言你也参不上的写出不过你也在把苏心给中国的生意来面人家中心的小二
0: Rangke Sushin le Kisi Chimdi Zi Lin Dui Yuwi na Zhonglu Suri Khenzhe Jir Sige Yume Gyung Mang Chi Si le
1: Yachu

0: 이나 기부이 못 싱글 말이
1: 지체는 게 마음글로 표토 나시 노주셔시지 이래저 니트는 토론도 라트마트는 고마 게라게 치료로 세탐디에 공개가 저뒤시 라시몬 요르마드 저슈르다우 수소뇨 디니의 신족이 첫뒤 사샤토 제시슈 러시스 류그리 겐칸라 기라르그 수미니 나미야 제스이 마시 나 첫뒤시 예미 수신스 저와 기나르 유기 로니카나 예산시 시야 구슈로

0: 지다 마시. 기라니 누구 재미있다 맘사샤. 뭐야 하러래? 네도 때네 오늘 구디티야스도.
1: 장문에 거르거도 자라샤. 차돌 예주절 갈세 유배 시고 유배. 고주 수술 고주 대샤. 수수기 학생 난다를 쓰고 대쓰기.
0: 지. 마차 세미나 가면 차 채빈초. 이네 인부드게 문에 싱부디야스도 와. 수소 키면 가게 매네. 던도게 벼지워시.
1: 디니 예주저 미상고다. 캡게 유자리.
0: 지. 창마 야오시 야오르다. 잠멍 오베시고 나 가르쳐 주비네. 창마 야오시. 아자. 잠 가르쳐서.
1: 나 소신 제가 주게.
2: 他的公司名我可把了去，趁不成功困难时，俺许小姐我真没当下。

0: 자, 나 롤레이다오.
1: 야.
2: 정크? 미디 제시아디아 가르치가?
3: 디 수신계 간창 첩첩시지 수신계 콩콩다르지 콩다냠레 진디도스기 니진 콩계 수신으로 제도리스기
0: 최상례 흑디게 소소 제출시 장대 흘라능시 사수조수는 과용구시
3: 니 수신으로 진디유 소화태러 따도 제자매 카사니님도 첩라 친제 로고치 규파샤니 뇨크 롱하스스
0: 啊，
4: 他上当年就有嘛的，第一个了，矿别的二十五个是七下，你矿这才个装着呗。
5: 周马西，没要了，请他去。
4: 业绩拆迁拆迁不成功，你家给拿了老油瓶，矿台里乱摇摇的，第六六年七折息，八零七九七都知道，西镇那句，你的日子算就是了。

0: 주조. 장게 세세신 예배. 나주 영부석배 로고 체과야 두게.
1: 디세제 가가 되다.
0: 장안다 휴는 거 믿고 해.
1: 예 진일 세이다. 도스네 샤와이 로리스노. 잠만 좀 켜는 마셔.
2: 요요요. 네 아자 세바 잡으지 봐.
0: 나 로연비.
1: 어, 로연비.
0: 키즈 상위 예배. 네 라시오. 라라 담사 샤이다. 장마 샤는 게 체브리. 네 주저 보모딩이 되리 리스기. 네가 쓰래. 수수되다. 이렇게 대체해버려.
1: 아, 씨, 다 지샤 지샤. 맞다, 개민도.
0: 마리, 얘랄, 그거 쓰고 삼주. 들에다 비제. 첩첩전라, 언제 상한 나가라 상할래서. 제자, 니 뒤에 대체한 근데 몇시 뭐죠?
1: 아, 씨, 니 신규유. 랄 강릉 친매. 개요 말이, 개요 말이.
0: 아, 자, 小安, 랄게 신사 씨, 뭔가 最 신규유. 랄게 니 대체해버려. 니 주저 송년 뒤 첩첩전라 도로 맵 수요시지. 개체주 뒤, 단다 니 주저 송년 도 수요들래. 아, 자, 랄게 맵 수요시.
2: 유신. 니아살 기증되세요. 롱카르윤에 나디다. 나라니 불캅사시아 좀 거. 저.

0: 패신 리스기. 어, 리스도 안 패진. 어,
1: 패진 있길.
0: 이네 뭐랑 할리우드 아침부터.
1: 전소 로 용구 집이야.
2: 하 홈송아.
0: 그래. 어차피 세대 좀 어차피
1: 있어. 어,
0: 네. 다리 그것도 마셔 없어. 이제 그거 좀 먹지 마.
1: 이제 그거 좀 먹지 마.
3: 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佳明娜，阿
2: kuni cho ri xa se
3: kuni cho yin na zha mian na zha nga rang zui yin ji sab so xie gu xi a chi di kap di jia ka wu yu xi ke si mong wu ne lo yong ji su xin ro bu qi ga yong yu na shang la ga le su gu da nye ke du yu ne cui ba ne li ke bu qi gu yu chen ke ge xu du xir di qie bu da ga ming na lo yong bu xi dao na xu du qi di qia di ming na ga zha bu la zai ma zhu ke si wu ne di zhe yin bu yu na di ka ru cun gu yu xi chen ke ge yang jia su xin gui ju tang ya yin bu di cun gu xi
4: zhe bi de
3: 你就得这样听什么去了给谁问你就得这样比呢是给那些的没有事情嗯七月上次这样的球马戏第一年催吧钱怎么赢苏心规矩去吧给给你个了三路当不行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뇨부용 나무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Peter, 나란히 펜스 강르체야메. 원해이. 캐스 팅그라메나. 나 좀 제트스 토그마지. 아잔자, 라랑 나 투메나. 라랑 좀 제트 토그마지. 원해 체나. 팅에 이교에 네스드스 체스 체야라. 마시라시기. 겜게기게기 롱무쇼르승비 이내니차 양스첸스 치유 저초부지러 가주교나레망아 급디디 추미다 탕산헤미 요헤맵시오지 타부도 나 철도 이왕초배 장외디스 몽니나 수 자 욕지 사회 네스디스 몽니나 수비 아 피터 가라니 모신베 님데 니랑 같이 앱 챙고도 왜 니에 챕도 비하고 싶이라비 니 신규 장 공시 미 선사 공시 체도 레어 체고도 카요 마리 장게가 촉신 지구 유니 신규 이는 일할 시요 수치게 나 첩듬 체하기 북둔대 깜고 체통 마리 알아들 나게 역제뇨아 가지형님의
1: 수신 랑아 황석도에
0: 예랑 군세친 유미 랑아 디니엘랑아 뇌게 유미의 슬럽다 직비니 계시 랑아 강우야메너 마스 능상만 강군님과 보고 제비유 야죠, 피터.
2: 민나로리샤. 상당의 스타일 공세 미송자 인지 섭섭시라.
3: 老学会上看不见的这么你不休息。

0: 야쇼.
1: 아자. 텐도니 귀인베.
0: 녀저유.
1: 아자. 만예 홀마 힙세비나. 밀람 초부터 이제 등그다. 수신게 어유시 중에.
0: 녀라르 치야치유. 자다 유션 가로치베 규림나르 삼리 랑르 손나디 데슝두게 뉴브메베 스르드데
1: 가소리아 그이테르 뉴메바
0: 비나 삼르랑게 미데 젤라스텐데시라 요리데 칼레 가츠겸네 제도야 요마디 이네 미신나게 뜻데병안에 제도고지
1: 할레 수심 가로두게
0: 아씨 겔 니에트와 랭게다 쇠바근 좀 하시다
1: ne tuyun tangu di yu xun ke xebe zhuwa di ge tab tib kyan shi nipu di moran lu gune kundu yuwe zala di nga xe ma shi nga le tib shi ka rore
0: di nga kwa na yak ne tuyun xe na chiri rangi gab chi se mi di gab chi se da zhuwa chi se di rangi hama gona kachi chi ka
1: hama gona xe yungu ri acharan sam tonda 유슈게 바바든두 인카 주민도 세상에 강고 선단의 고수 지증이 뭐라게 딤주겨야 저도부터 쓰나 이게 개겨야 내 증이 대하러래 수신게 란뉴슈라 스테 중에 장게 증거 세 가지 빠르게 배둔다 디긴게 랑캉르 지두에 하지 니 미드 야스 요 말이 삼죠 나라도다 튕고 걸미도 딜레 이라 야도와
0: 장게 수신을 다다니 좀 어지니 용도 그야. 강도 심어 줘. 도도 나 초심 수다지. 나 농교 싫어기기. 도도 예라. 장게 삼 능 시리미도. 지시 속배 순집으리샤.
1: 가래? 예라. 지시 속배 순집으리샤세. 도도 가라지 나 겹주. 와서 좀 비이나. 소소 죽다이네. 도도 메시인도 차가시. 天 차타주이샤 저제동문에 수신의 경고도와
0: 아스랑게 갈시유 아 나중무주는 진제가라 샘스다야게 게스야시이지
1: 아지 왜 류게야유메 포미와 요마다 게시랑을 중무 조리능 시 쉐비나 자룽게 게그리
0: 디제마 쉐시 모랑게 제진에 가서 다 쉬루 디데어다 무슨에 뭐라미 도케마지 게스임 유베 쿠유디데 나디에 유링 차제 승강러 교화친부지 장가지유
1: 죽다데 진다 튼슈는마다 둘리 호르샤산 직전슈 오네 모라닝샤르샤 라슈다 당도 수신 가브시 당대야 지열 가브시 워시 딘데시야 고급라야시도 말베아 직도다 난주나라 무미기 죽다 수유네 모랑게 신요마시 에 고급 졸라다 브라르다 용아시 Tengwe ma xin e ma xin bzi, tante nge xin za, nga rizik zik zesh nyu, dine kala ya wos tan chuyin.

0: 기란이 응원에 뒤져 줘라. 나카라 담바리 사가지 나르지.
1: 이내 미나게 다리 닝제 뭐 주고 멘부 시켰다. 로가 심시라 리선비.
2: 랑게 녜 삼차 더나 뒤져 지그 유브리. 응원에 갑시라 줘.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i,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rgi, Tungu Tatambe, Duzi Legbe, Pi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健康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불요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bdenta, Hesung Sadengi, Jiji Ruyang Zhuyote, Choyongne, Tansam Dilingta, Tansam Saden, Tansam Tarkye Jegi Nuga Chejir Dangle. Yegebi, Taden Tadar Mungzuki, Laglin Bedun Gu, Zogdu Huda Cheyu. Bebe, Turo Sabadu, Gyanggu Rengbu Sabara Shu.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릅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댄비 지조 링루기 표정사바 듄지 내도 후다 제주이

0: 어찌 중부고타 라그튼제 사바 겨우디 제스에 사바비
1: 딩의 심주 사수집에 말체지 없이 잉슈 겨우다 피규라보 기랑게 상관이 시블레 시다게 차그유 마세디 상관 남대비나 기랑된데 계좌 유통숨 주시
0: 야구도 오네 야구도 중부라라 주유된 버시야 어 제노콘제
1: 계속 기랑게 디 상관을 좀비나 리브지라 디게 저시 아장자 나나저 리치칸라 콘제 디마시
0: 아리 디데 인고죠 야면 도치다 니제니 나라주 치커 깨다니 님도 칼라시 내든든도 루이 쳔바 치시에다 라게젠 근저도
1: 공의 기랑 구지를 내줘
0: 아 중보 소딩 아제는 용구르비 미세지에 다수지기
1: 제워쇼 기랑 돈되나
0: 아 야주 야주 아 야 잠을 갈라수다 인다
1: 레스 전다디도스텐케빈다
0: 용아 중부고타 니세냥아라조 야오추토도아
1: 레스 공을 조송보다 냠래 나야디 니에 삼르 야오시다 디네기란자 렌슈쇼
0: 용아 나라니 가바나 세쇼리 주인다
1: 배워 나라조 로초
2: 공은 구타스니의 엽춘 시험도와
0: 디디 인고주 시마도 창란라 수수역한제 정하루 셀로
3: 공은
0: 니신의 제강증아니 주제 여우치
3: 니신스
0: 미지세니 응아제주부디 다수지 구도하게 시험능지 유매 대주오리
3: 니신스
4: 진보 나 모두 단체 용빈 모두 뒤대 샤유
1: 제너랑 교시
4: 용아
1: 좋아

0: 저저 저게 지라디게 주장 하나를 필요 네 권을 세바시피
1: 영아
0: 주장 하나 아이 저화장게 전세사업소 사시야 네 전부도 스텝시 답이 더 더 신팀 나기 쇼르카시에 빠르게 주절 제비
2: 요체샤
0: 고토가 전세사업 도스판로 생활 종주야 시야 르즈카네레 종지도 대기니 고토님도 도스판 도가 집이
3: 도스판기 치가 르즈칸 소야라 마초치럽스 더더 치가라 스주나 모시면 열스기
0: 디 권로 고토기 된다디 미두 제모소 이내 동어 고토게 공고 친미도 더더 도스판 최고대 미두 체스 니세체 치가다 깨지식인 쓰기
2: 고토스니디 레라보 치가님도 쇼주 마시 대대미유신다유기리 장가 도구치라
0: 용아 니신스
4: 你要放牧了让他直播接触进步都收到进步我老用笔金兰兰给杨克巴用来去哼不不定我呢我有个谁让你这么多你们可惜了吗亲呢那么啥提个去我最没听我让了杨马切笔呢要不然阿姨要我没有考虑吧没有我做事过是吧年轻兰兰了不是那些就是死了你
5: 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宾给这朵罗
0: kiran tuzo din zhe nangu duge gyogo din zhe zangmu ru ru suyoshi
1: tanda zhubya gyong na gheg zhiba ri zi kanku tanda di nga zi zhub tobi na yunbo e nga zhiga zhiba kiran ni nyingu zhi xiong na
4: yu xiana yu xiana nga da zhungbu ganyi nyingba yin da
1: jene yago xiosu jene zangmu zi ma qia dirin jimbo ni zhungbu kiran ni gye danya di 日子看个天大地切度银我让最迷于记上这我在日子看的年纪天大主图的生病中部七克三年给四兄大周啊要我月子周金头要天大接我是银中部古涛了所有个东西啊月月马子只准起到月月金部啊全大面子我对你来点名度我同多年病着的你既然你给楼我了修炼了其实就着
4: 俺俺是什么队呢没有的主不是跟着多哎刚哎卡开始没这里年年了那么就是这个意小心头也等到的年关的些呢难带去了没这里俺得要紧年关我的中国一直这样子日子看的作品呢刚大给独占的跟着是呢
1: 从业界解散来外界了我也得跟着是过去的公安中部国套让个生最学的地公安个学生长看了土大解除这个人用马大跟着现在俺亲密些了吧热在看个挺大的没现在中部国套个学的让给他解除
0: 光我给听这送过云呢你也可都写给你的杨啊杨啊杨啊谁在看作业等大地我大光我马上切个切个写个写不写你也重新一起的王者昨天也给你光我给同门马子大做准给能个写他的真大七个人的那学院是我是吧前途是上个等到朝鲜一个地热点不里是个东你在亲戚里今天等大地让自己这样的
1: 马上去住这些。儿子，可是可多差了，我那查过些事。呵呵呵呵，中不过套，俺我那让了一人一地。
4: 哥哎，天还大大点么说？ 마간 갸치죠. 댄실은 그게. 탄다 가르제는 그 가르제디. 쇼크쟁이 익지들다.
2: 제너라 쉬다 냠래 그제 저세.
4: 땡기니. 견자 잼잽 잠기. 쇼크쟁이 타야 된다디. 뭐시 제나 진지지. 나매비나. 계란이게 된다디 좀 두르베. 레라와 아이나. 네 과대라. 이제 관 지자게. 카스칼을 미세가치. 카스칼을 쇼딩같이 입자. 근데 저슨.
2: 저디 갈수 오려. 다샤. 알레진다 지금 세주다.
4: 네 계란 저시오. 르제칸 조야디 알로르 시라치스. 공에 중부 나디날 마저치슬비나 녀낭담고 지라니가 정제시의 지반 나자시 숨지담고 망고 말해봐 망고 말해봐 니
2: 젠다시커 쉬지칸가 마가니 고시교야 요마시 녀돈다디 치시 규리무 수여빈 야멘독시 나수냠레지다신다시에쇼시 공유게 둔다데 투접시라는기 디링에 공유공어를 대비 나도님도 좀 야래라 마시라 디레시 가당에 세서 마가 예수네 교와 당시 마시 디미 대외장가가 소어야 걸세메베 니에 삼단서 니에라라 소어로 제조 마킵상게 추출래 먹어 더도시야슈 자는게 소공 대위너 니에 수팅야공 제제 수조 괜찮도.
4: 정부. 랑원의 도시 지위.
2: 가덴스일 내미.
4: 장글 항상 남다 지단디에 댄지. 쟤네 도스 댄기인다. 아. 공에 댄기인다래.
1: 용아. 이다. 다 클라스.
4: 레시.
1: 야,
4: 친구,
1: 이다
4: 와진 뒤에 내 뒤에 야, 내다 친구, 대리네 과소지 라니 중국 중조다 예매 잼베 랑간게인다
2: 이다, 지다시거랑 잼들의 제오마시
1: 야구 죽었어
4: 친구, 땅아라니 참부딘 제 찬잔 잼베 랑리야 같이 생긴다 네디 겨고 소지 레저이 랑비게 답답해 예나
2: 답답도 거두
4: 칸겨겨인데 예 사다 슈에서 걸 지나 그때다
2: 소가 주유
4: 냅주
2: 냅주에 진다 시가 딘데스리 조디 뒤수절레데샤 니에 소가지 딘예인 이내 장고 소응업 줄래면은 또 용접에서 다시면 되게.
4: 계속 전에 근데도.
2: 네 자손 기억하고도 와.
4: 진짜란데 맞지. 다리 된다디. 녀랑을 배상해 봐 셔죠. 너녀 냠래 제발 팀만 타고지 是吧? 나 김씨 같이 유명 장만 밀으시네. 네디.
2: 녀 삼시 또 봐.
4: 계주 파츠 휴거리 바자 중부 디니엘 로그미 바자지
2: 알레
4: 통계스게 여마지 다리 소 어디지디 권염도 지다 정다 용거리라 통계 체축지 랑게 제나
2: 지그지

0: 다리 랑게 바세 님도 지죠. 어, 영화 신부.
1: 저거 랑지 데인다.
2: 어. 분도 방어. 팀을 된다. 어, 차고 차브리. 나랑 저 탄다 추치강 송자. 팀을 된다 된조 심나 마샤치. 제마 분도 방어게 로고 망치로.
0: 아, 디제 저 와서 봐. 집에 셰프시 좀 내가 지켜줘 봐. 편지 로고 지켜줘.
2: 디디, 오늘 기부시 오시오. 중국 진짜 중국 고타. 지망아 도스파 장랄 바르고 있나. 계란일 딘규르도와.
1: 딘제레와레와. 너니게 계란을 딘거다.
2: 빈조. 중국 고타기 소리보다 랑그 촉지 랑도 가부리. 급디디. 나라즈디게 기부제 대인다.
1: 강에 돌 때문에 Lagda siapa dia yang kira nak tuju tol pisau?
2: Yonga, ida, tuju tol, siapa ida?
1: Ida, ida, ida,
0: ida,
2: sama ida.
3: Jibo, si kasih ni, mana hamba sar sar tuwe? Siok jengi ikut cuma ribe, suatu tapi si tang tuh si, ngan ibu kasih tuju tuju dah, niye tuju tuju cecah. Masih, kasang suatu tiga lah, niye tuju tuju si, kasih tang tuh kau rupu cebi nua.
0: 我让做牛肉了嘛是呗？你这让的钱要用生病，可上屯大的检查前面么多，我做预约前么送啊？假设送出国是个事，公务员还不查塞中啊？他人也说不得吃么子哦。
3: 真不让给，快开领养的，可不得给这家伙们上当差呗？
0: 金兰兰的给姐姐跟这种送啊？
4: 모든 안서 청소 얼어치다 쓰기 마세 유리 냠레 제약이 집에 초대 계속 숨주 때는 용구를 배 쓰기
0: 라성인 신체 저그리스럽다 이내 다리 미주야 요말라 소 용스틴럽
4: 용아

0: 진보. 진라라가 갈수도.
1: 나저 셰프데 미드 체스. 미등면라 소아야 뇽등이 있어.
0: 여우도.
1: 소아야 뒤쪽 그들의 스케치 찍기.
0: 라야 교시. 또 내가 나 제가 쇼.
1: 영아.

0: 간다딩 애답시 상가시는 그제도
1: 덴부도산마 야고저바 므도스다니 전다제도나 약수인고죠
0: 용아 제메살락방에 방모다죠
1: 용아 니에대구지지요
0: 용아
2: 제보
0: 되다
2: 요
0: 제메 살락바 랑소스팅가 주다
2: 고바티
0: 제송 골라비게 바자 제교

야자 숨주 고유스 공원에 한바사 세중 니 수업도 참으시 제오 조고디 바지야 생이듯이 퇴균 톰스지 제가 제배모도 장탁 주요다 라인지 종지에 그리고 얼마 줍지라 等到 지유 제송 고락사치디 인지 상황체제 고신 얼마 줘

0: 수리야. 같이 있어.
1: 같이 가.
0: 뒤지지 않았지. 라인아.
1: 걔나. 탄삼 딱지 치스부터 멀리 고시.
2: 배지 추수 제거스 매죠.
0: 니수 가도 와.
1: 걔 재봤어.
0: 다 걸어. 라인아.
1: 걔나. 대가로나.
3: 영아.
0: 야. 같이 가지고 와.
1: 집병아 든다시 두고 가지고 쓰기. 장고스님도 로주.
0: 어제 진짜도 맞다. 나라니 님도 용자. 님도 로우래. 빈수 다 도용 그러.
1: 집병아 레그지가 당주. 라님도 용제 같이 가.
0: 맞지. 나지 기억이 당고선자. 나지고 다 나 시해 봐. 야면 도치. 니니 진보 카바기 없지. 지우.
1: 알고다. 니 진보 카바기 없지. 지스 시해.

0: 함사 메시지 마법으로 탄사부 딱지셔 우리 야사쇼
1: 야쇼
0: 출전할라
1: 마주장周了在中域 都是那些兄弟
0: 出战了 탄사부니 독재다 고전원형 모든 이까지 민심투샤

0: 그 다승이 되기딘. 자광의 도스방님도 대요. 네 다르시 서둔치. 드네 뜬도요. 메버 쓰지 중앙 레그라치지 메베.
1: 제다 실라가 가르송 거이면 시험었어.
0: 네 가르시에 유면 신게 메브시. 쟤네 네 시에상에 여우쟁이. 란 주유 마시, 주왕시. 제 마제부. 啥个很值钱就？啥天我打过工的，你们都有点那年我心情。听我念了，我王姓男的头牛爷，刚哎都是在对呢，既然了也少用的经验给拼着了的个。啥个这一对？啥个我王姓听我娘们是哪样人？谁的谁对来养俺们是啥意思？ 然后听我孙婆爹的，我的主要也会被拼着的。伊那骨头是硬绷着的，然后他困着吃不习，只买着。他那里碰碰摸泥巴，都是吃土药嘛是。哎，这不，然后身旁那么久不见，年然了，多久才那么久？ 我就为来了，记得我。

0: 나디 누구이?
1: 이래 제마 통고도가.
0: 소라네스도.
1: 제마나 데레.
0: 응.
1: 락보 어서 좀 위에 잡아.
0: 리샤 야치.
1: 망자 타브시.
2: 계속이.
1: 그래서 락보 어서 좀 위로 가. 어,
3: 이제 지리샤.
4: 야지다
5: 考掉了车子要我去拿穷下司机，可能啥刚过做这月呢？你要着退不税去，卡着我嘞。考掉了能啥，他不写啥东西。俺俩俺俩要着退不税去，卡着我嘞。
6: 卡点是年年忙吧？有人啥？俺爹妈接的，常过些呢。俺让你娘们来去军人过住去，让给俺去上考着这女月啊。出差那什么可能休息这一边？
5: 起码和香港罗姐让他三十婆子上西木的喂，其实我呢，你们的这些呢，让给些些说，我呢养家娘们来钱的过些些，让给进不起就是。
6: 一天谈的呢就是点名呢，你也可以捋透了，对这朝那当官也没多生病。
5: 我现在谈的，我香港的两个忙他就有。
6: 你也没去了，他现在这有什么事没去？
7: 让给俺自己的这几块要嘛是，其实就是想呢，起码土地占到多少块要嘛是。哎呀，
8: 亲爱的，看嘞，看嘞，亲爱的，看嘞，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亲爱的，
2: 야, 아라디 조금 전에 미스터다.
3: 공을
2: 어제 정보
3: 공개 매스 형이 아시다스.
2: 이제 마셔다. 마대다 장문랑 조르바.
3: 도스나 내니 찬스 동쇼.
2: 어제 이제 정말이 장문랑 조르바.
4: 정보.
3: 응.
4: 예서 대다디. 자게 아지르 제지 매베.
3: 알레. 딱다시.
4: 가스다.
3: 내게 지 제미. 소드게 더순주네 급제 다제지도 제주 도시야. 탑시미도 내 주딘 제라나. 알레 카메바. 스마사.
4: 카요 마르세. 샤게 아두시 제이베. 저는 내 경고수 가서 지래.
3: 제다 지가 계시랑 이마시나 상수수 더순주리 계시죠. 예소 숑시다스. 제는 예소 어디게 수요커섭 지그세야.
4: 고다 키레나.
2: 쌤님씨 고 사모 쌤님지 암자마시다. 중부지거 랑게 고중아 중부구도하우소에 님도도 장면 신세리 나라주 레어드 제나 내주디 제르허디 겐수지위 기토야 요마시
4: 강에
2: 아지 중부지거 미양리 임지치다 디린지보니 진다도 기란주 왕수제로 경구도지치도 제격마시 나라주 미양리 임지치 소제부터 겹주오지
3: 공구가수부다가시 진다지거 见到几个，我让这目的从就明白。
2: 嗯，
4: 一旦一旦一旦，
2: 嗯，应当。
3: 那是光棍，哪个？
2: 应当，应当，咱们你们都应当。啊，呀，忙着说，呀，再说的。
4: 哥哥，
2: 啊，
4: 这里个同学都是忙着些，你也留心点。
2: 用啊，兄弟，重新一接头大弟。
4: 哥哥，都是湖南些，你在大弟准备干些。
2: 见了让刘爷爷打，干来看事。 用啊。这不日子刚听到的快速大通都你们那是年别。
4: 日子个你们来接我的小人。
3: 公务你也去了过去了去。
2: 就是这么着你这么着了。
3: 去没有都是得那些都是那罗永桥注意的。
2: 用啊。不醉
5: 公会
2: 中部让着年别。
5: 着年印。
2: 中部今天起个了那我当嘛这。我让最近去做下午的起个了你也写个情况。
5: 这你给让人过来说一说。
2: 咱们不用坐着吧。

0: 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카바제오
1: 블레즈 찌추가
2: 가나 야 스마스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즈야다 엔니 자진치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제오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Kabar gyume t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마리 마리 디제 마리 모라난 다음에 이내 기란 건지셔야지 포머스니 디네스 영이 큰데래라
1: 디제야 그리나
0: 직전은 아래 도선 사차 유기리 이내 니에체는 미디 닥다라 디에문도
1: 상계 지금 하고 중에
0: 진짜 맞지? 이게 하고 뭐죠? 이는 예체나 미디 그 뒤에 자유네 니에 칸고 쓰시게 제자 기란 건지 쉬어야지 미디 영일로 이게 요래 요 말이
1: 방모 매신 예제 장제 규정 주어 맞지? 이내 레어치도 루게 쇼슈라 네즈케 르뉴메 당도 예대 용도 응을 가부도 이내 미사 지동 레스이지 봐 레어치 신예 인베 쇼고 응을 마가니 소여세 개지 슈디 네 소 겸유휴
0: 제다 골라게 된제 소노 나 카케셰메
1: 예신 그유 로빈자 로마고 되게 나라 내가 지도 땜버시라 요시 디제 전에 야호도 더게 되게 전 당시 와미이나 엄지모도 쇼고 된 것이 둘째 사업소야 그제 중소
0: 에세이 숨라 고긴도 스테이츠 이내내 퇴치의 개미도 예 양고 양고 최초의 체배 강의 이내 퇴수도 스쿠비
1: 레어디 한국교시 아 지메 남자 요거 두루 요시 퇴제 사업도 고대규 오 딱다시 가상근 알제 지부디 예 밀다 주다 주비 야우도사 계세 님들게 날 소토유나 퇴제 버진 고기
0: 망루 거리
1: 십제 장제 예 님 같이 내셔
0: 레스 계란 게 굳이 남아 님이
1: 로베 다리도 손챔 보송사 상가 아직 가다 쉬기지
0: 가부 충샤
1: 와야 다 레어지시
0: 레스

0: 제보이다. 제보. 제보라는 게 대응한 거리나.
1: 다자. 장애지 장제로 마주고시. 예밀 따당 제도.
0: 제보 디가 쓰지.
1: 예결링이 안디가 된다디 말해 보여주셨어. 당아 양자 밀 따당 넌 되면도.
0: 제보. 디나 네즈케 얘기 마셔 봐.
1: 미지경아. 예빈조로 섭소 시스키. 예실 빈조 기란스면 좀 해봐. 켄츠도게 옛 나샤 빈조로 쓰기유. 켄츠 형 아송구리 쓰는 아 예체면도.
0: 제보. 수용이 벌어 죽신 결국에 님이 제가 지고.

0: 야롱다 니다 세니 포모고고 대장 소르능 시자샤
1: 나래 속도 다가이 방모다 두리아 화요래
0: 방모 화 친소
1: 심죠
0: 미드고네 직수모 소니 살살 죽이
2: 진보
1: 光大多是方的总队随便我让人用都水最刚杀起大个桌用啊上个估计起的钱的方木也给当过水你也没你也不行我自己你这个是谁方木好多马里我还是去干这个我方木阿们的马里好我们这个就 영아 영아 제가 친죠. 텔레르 제 키는 시험인도. 제가 친죠 친죠.

0: 진보.
1: 모두도 공을 사제기 규지 전에 딘데르샤. 알아서 다 봐. 뭐시 사제 타링스도. 이네케나 시다. 뒤기랑가 수차나. 나저르제강 송라. 댄데펜도 용구시.
2: 네제네 사제디 야우치라도 중부랑 계시나.
0: 공의 기랑 롤테나. 다가 주고시.
2: 중부고타. 네제네 디규디 출기에서 지금. 디네 계획 합조디. 매도 돔르스니 매도 주민나 저 돔르스니. 그제도.
0: 기랑가 숨는 신나. 다사 신송에.
1: 제보 고체스.
2: 네 비가 다치가지.

0: 공을
1: 중부 라삼르크 주당 마시 돈다디 나다 조미 대주디 팀원 왕시게 준통민도스 나지 제제 녀르워라 레거시르 주로스기 니시고라 코자실리야 삼무던디 녀람사 상강 로르주비 돈다디 방목이 싱그림

0: 진보 도스방스님 미녀쿠 뇌견의 체제 가서다 소개고 인사같이 디쿠칸스네 체면 녀시에마소 고카시즈요리 세션 탁시
1: 내수딩에 다 샤시바시 더비안에 방몰 내출라마소 볼 내출라가시다 녀방고드게 세쇼 왕시 러워기 뻥주디제 하드게 직대 돈은 상무 세쇼
0: 전 도스방
1: 도고 내출라야 망다 쉬소 얼랭에 삼으시다
0: 용아, 니랑 사시고

0: 시에주 마세소디 니에톰비 마치 밀레다주 제주이 시엔다만 자시도 香港 소다체나 뷰제시라게 야가 인슈 교고다 제주 제카고 시라도 나르랑게 소 香港 키비니 낭담과
1: 달리
0: 니에 고타오라 니에르 지붕아 돈이 우인스 러베니 고타오게 람사케 린슈 오 니에 삼루시담비 중부라 제는 용구 마리 삼중아 니양야 지붕아 돈 고르베니 당도 고도게 게린 로치미도 망고당비나 네줄로스 이네 니카나나 시베니 신의 게린 조조 그저도 진보니 라셈로 샤도아
1: 그매 지난게 숨비 전제 사방할지 리부디 뭐네이 그 뉴케네메 이네 니에 과도를 고타오게 니자 지게네 소팅고 입자 헤메기 히루이 보자 미디 디엘라고 창크리네
0: 아 지 중부 고타오라 소설은 뭐지 여러분 니에 몽구스 지에메 간다 소야우 여러지나 그네 요메데르 주도 정말이 라게제나
1: 니에 자고다 가라 제비나 뭐라 도메줘 소야우드게 아정지
0: 古陶龙云拉托亚古巴语吧，你这是的，那个念让这样意思，叫你写面的，看医生的地方了，叫俺你怕了，坐等的没几分钟吧，你写不行个语，现在日本阿东个人不的，你念了我的大笔，哦，让给念了啊，也就那么个，你怎么也无处落去，你生病，中不起个，天空里最差会差不的。
1: 当然给什么想法的，他的天气水的，可真是从遥远的，地震现在开越来越大。哎，哥们，地瓜现在你看他做在那学啥呢？日本阿东的我，竟然给摘了呢。
0: 啊，这，一年也没参加过节了，
1: 年
0: 纪大的是头牛没，他为遥远不怕性格。哈，地的来了不的，当大年的我比远，是喽，今天几个大猪。

0: 로빈, 진로 주게.
1: 허세. 조부 방모 랑카지가 용봐.
0: 하, 진비 드린 교직하지 조거리 나다가 교수기. 로빈랑 과주님 봐. 예뻤을게요.
1: 개미도 알래 개미.
0: 지라고 와주님 봐. 뭐 전에 야쇼 얘기해. 야쇼다.

0: 도잖아.
1: 저거 나 젠스유도이.
2: 야라르도 제가 가르고 오유.
1: 특히 나다 주족의 고가연배 이시디 고메 나 초대는 용그르베.
2: 그래. 오늘 나 저러르 삼지고.
1: 하 마시 네 주족이 레바 균도 저시 이지키다 노샤 파로제 제베겸니.
2: 도스고 네 세스체.
1: 영아.
2: 디르베.
1: 어지 다그지 야주아.

0: 저보 나 로용이 네 젠디다니 카르토메 티부치다
1: 계제이나 겨스지 제바 제주 뭐
0: 디디니 파모 젠디다니 총진이 덥주디 쿠미 타르마치스 토로콘다이네 빵부시도 도스터디 나라즈리엑트시 니아림도 톤도저 스시주치스
1: 폐제 미디 길이
0: 어 지보 파모게 미디 파게 사베질 양저 스시주치니 자라 파키친스
1: 헤지 파마스니디 걸 지야지 입자
0: 어 지보 니 소디 밀러 따주치 주변에 누구 야후도
1: 바자 니 전에 준다이베 미디 투르인샤 지가 바자 다른 야 레가샤다다 셰지마
0: 니 구치시가시
1: 사자셈리 니베
0: 니 고추
1: 에 영아 에
2: 다리 아체 리브치 주디 나라즈 팅당고 총신부치지 방모 상게 로빈비게 망스교아 지네 뉴젤 때 니네 심에 도선시
3: 진보 계시디 가스그리
2: 로병 아라즈 노다 헤메자 네줄라니 후마시
3: 예시스
2: 조선 이제 근데 종소
4: 알레 님과 심 세배가이 도도페스 고바
2: 이제 뒤주 덤지 지수아 야메나 방모 로버지가 당가
4: 뭐고 나래 용바지 뭐
2: 용아 디랑 게 세종아 도스 방게 돈다데 디르디어시 나 미디는 삼지 주르모 주아
4: 제브라 로디비시

0: 제다 쿠라 락베나 요시
1: 지지베 고다 그 레가 쮸미냐 못 피치고 요시 디기디나 러베자 키싱가라니 냠레 쳬비나 니랄 켈레죠 아자다 부그 된자 낭다 먹어

0: 지보.
1: 미바게 잡에. 소름아서가.
0: 네 렉셔스고 좀 알로 됩지.
1: 에. 텐다드랑 게 여지스. 땡아 땡긴다.
0: 지보. 디고는 좀 보란 게 파모로 올니 지요 말베. 다능아 라즈 로빈 로고체지. 고메업 소르베.
1: 네 배저와 질 거가 담대란 이치도. 그 나 집산 가서 제브레. 네 걸레가 되세요. 계시. 로빈 잡게 나 스타냠레 제비나. 아니 야 오심시. 지만에 나란제 창라라. 스스 튕기지. 스스 튕기지. 언제 자텔에 난다 요마시. 꾸타고 돈 갔다고 하리. 그때 방마세도. 야는 꾸타고 니님도 세도. 난제다 겨지. 계시 로빈 잡스니에디 나 저거 하다지. 냠레 지지 매비나. 아니 방마스니에코. 나란제 폐지에 혹시.
0: 어. 제가 나한테 샤먼 근처에 쇼래.
1: 랭게 빈도 같이 찌지. 로빈 잡스니에디 호스트 좀. 내저 가리 여비네. 나 렌지 쇼.

토라 충제 구 메스엔 뎌자 친구 지 렘규가 총간 아 토라 충제 구르 즈거 메스엔 뎌자라 토나 시거 타만 테미 쇼라 메 피주 시미 쇼 니 소타르 쮸람 타 뎌자 튕구 시브린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아 메스엔 뎌뎌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메즌 제고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균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피조세데 겐장 겐송용세고

0: yuzun shibani sanay yulun sosu sashi ta namshi ki rinxin da dunay chubi nai ki sabin tila sikin yu penchon ki yuzun la yina ji chanay sabab mawe shirgu ki yuzun ta sabab tobyo nugu ki yuzun yu pamasi tadun tila shibde yuwa yang mong yuzun la dagye shimchu shibani nai ki tenle kumbe tongle tseri ki seda pejin shibani Tendi lezen la, Pyeongchangi Yosun Shinju Go Chedi Nanshin Yuebe Tengye Ne Sengna Yubashu.
1: Dawa Tundrup Lani, Pyeo Rangjong Jong Shinju Chenri Kanki Neegi Chenze Rikchi Kenwan Yinshin. Kongki Genyo Siru Ki Uyun Tan, Zhonggu Lodo Lopso Sowa Chile Uyun Lengkangki Zhurin Shunpa Sogi Tugen Yang Shishin Yu. Kongki Longo Mangbe Rin, Pyeongchangi Yosun Tunggu Chudu Tan,
2: 年岁军人设备新主机强烈能稳中日三国特别把马赛对列年纪设备拉在了结合人别千年三队机党王也特别空气预算局局他十九列具体了新主能的平均机行列参战监督局局了列机前部批打旅行局那不能给公安杀他第零个列钱那里学的个来是说呢你罗局队长的能力 Pyeongchang Yusun liya, takjaya jaya di taa kaya chabu chila zhiga yu rangyi taa Bumrambe lopchon chebe gub liya, ane Beijing li chin, ane gyalaa lana mewa mangbu chaya chu. Kona zo nga ji sokyo nabia gyurim na liya, ane nga chi thoma, ane Pyeongchang Yusun liya takjaya jaya chu. Pyeongchang cha shaabi mene taa nga na zo Pyeongchang ne duibe Yusun di zhang di somdo ngab ki zham chi yore di gyechu gengen lo li ya pyeongchang gi da gyegab gi zhunzu chenpyo na la du sha yore nyarca na yore, ya nyarca shira yao na yore nye somdo ngab ki na lo ne da jik zhawe cha yaani jik tsung zhabu wo jen gyor di ge nye papi ne ene jik tong dunga zi xia kye yun du zhamba shira jik dakje jia ra di gang le gyegab gi rinpe jik namzhang na so ane pyeongchang rinpe namzhang mangu nani dakje jene ane lega thongma di ane shibchak shwe di gara jungso sasu ne pyeongchang nege yusun li ya dakje jia jungso ta yusun li dakje jia di nye miyu zo gara sasu ne nganzu ne sidu zamba yongzha pyeongchang ne li sikhi yore yinpe ina le pyeongchang ne di satobyo ne bende ngari dobyo ne shizi dobyo ne da samabyo ne, gongo, chamdo dobyo ne dosu keba gardo keba yore yomare keba yoni keba zo gare di dakje chayadi gaya chenpo chilzi gumze gare sasu yusun di ngari yusun nanja chamdo yusun nanja benchungu yusun gara rwa di lotongza dume nali ya sachi daga ne debi susa yusun di ge seshe gewe di gara sasu gara sasu na oo lotongza di nali ya chambo di rishasu yusun su na yudia li zor gube suandarwa an dakje chayabi mba ni an shiji mangbo chi xin yungu to di gumze gara san chi su ngan zo ne buda dabi yinbi ni ne di sachi chamshu li dabi yinbi ni ne gandish dabi do di yusun gu to ni shiji li yungu to jesa nye leo dangbo di yusun li dakje chayabi dati dakje mangbo chi yusun pion chenpo chi li dakje chi du zamba duen chen zo di gara ni son su su ni duen chung yusun li ya yang yewa to yusun nalo li yewa di gara to su ni shen nub ki keba to ben ne shar chok ne nub chok ne shar chok ne ben ne cha shabi ne gongbo chamdo tabi ne du su ta yang nub chok ne jik ben ne cha shabi ngari shizi tabi ne yang yonu zangbo gyoku ne jik lhasa ta gongbo jik loga tabi ne du su dakje chen zamba ne li rik men jato di yang an nga zo dakje ki tama daya li an nga zo dumtsi gara zhung su si su na an benchung ne li ya shibar yin na ne rik zhu ne zhukbu di yang an yonu su su ta chamba ri xia si di yin na ne an sa toburu mikse jen ki ne yu ba yang jik gya na ga ne da jik sung yin pe ne yin ba ben sa toburu ne pe ne di bende nga zu shizi dabu, ngari dabu nalu ritsi ritsi dhu. Gyanaga ne da rik chewa di maangche chamdu kuyo liya ne kashi eji, dengsaane jene soa siya rabu, sushi siya rabu, ane sufu siya rabu, ne li jige bakbu yue dabu dhuzi gyanaga ne da chowa dhu. Dintruyo ki ne di ane yelun zangu gyugu ki ne, yaa gyazungo li towe ne, 직 렉투이 잠리 예와 차샤미네 네 샤쇼네 다 노쇼네 샤쇼네 디 공부 소 에 공부다 지금 지금 참도네 에 노쇼네 디네 다 조디 네디 예로 잠 교글 세요 제스나 네엘 벤중게 네엘이야 직네 갸나게 네다 멘자웨 미세게 캐주 예베 마세 디지 용레 벤중네 캐주 임베 마세 야 벤중 랑게 네디 나로 예와치니 아니 디 케바딘데도 케바 디양은 저다 지인 수준에 딱제 14배 돈은 나 제제 중대비들이 디 용자리에 비구 디 쇼구 디 쇼네 벤중 내가 예와 되네 지금 세제 망보지 니니 디야 안에 촌도 망보지 려 개단제 다 쉬스 디하고 중요한 세제 지단 제수는 용자다 창매 캐리야 차 띵은 저 내가 당보디기 디 나로네 지금 높죠 그게 내 지금 시즈 응어리 더비 내 더비 가레스서는 속도 친주인 봐 양 지금 양수인 봐 양수인서는 가르스 그거서는 뒤쪽 격진아 미토야 이 봐 뒤쪽 망고 고음해 봐 미야든 아부인 봐 양 주도디 상부이 봐 주도 춘도디 망체 원부인 봐 다 샤쇼 그게 내 더 가르스 속도 친부인 봐 수부디엔 경부인 봐 차부인 봐 동안데 대야 아니 민주정 봐 가부인 봐 지기 야 민배 교류나 뒤주 정상 고고여 봐 천도도 망치와 아니 내나이 봐 다 뒤도네 녜 참만 가르쳐서서는 지기 데르게스 내나데 서구 지리미쇼 매버지다 내나고데 지 사지 지주보지리 미세임디 너르시 내나데 변종 사지 용르다 고여시 대신도 카마오 쿠리아 유순기네 제 망여시 진대스르샤 시단 레가 당부디 유순이야 딱제제 유순의 예와치 유순의 리 예와치제 아 유순의 시제 토네 양갸라 엠반 마오리아 네데솔 근데지고도 딘제지리아 아니 니시도 니죠 딘예 레가 당부디
3: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드비 닝쿠 디니 슈로 변종 시리
0: 여순지 민다와라 딱제 심주 치바니 변종이 마음배 내라 송주 치바타 변종이 신뢰 피자동에 저와 개진 시부 교류 배기 유로카기 여순지 민다와 추두다 냐르자 치바니 겐다와 튼둘라다 공기 레도츠 튜니 댐베 차례 개진 시부 교류
2: 다 레그니부디 가레스소네 아니 유순리야 아니 냐차자다 유순리 양갸르 딱제자데 직내 나 봄람 로베 급리야 유순리야 딱제자지 구급 좀부르 다디 개부상보이 니부디 땅에 갤라샤니에게 까나브리 다 다디 유순리야 딱제디 양갸 고주그리스 베네 갸갈 샤샤 아츠카카스제제 다 기급진 배지 레드 첨보치 변종리야 다 양결 딱제체 고도스 디나 자지신리 서시리 캬바리 지리 윤군도 남시 가서치토 딱제 나네 디나네 아니 두리리 딱제 양결 나야 팀니부데 나도 잡아 엔게라게 잘해디 우치기요 우치니 디나네 엔네 두릅지야 유순리야 양결지 추두지야디 잘해디 엔게라게 만나서 제상에 다디 예 딱제제야디 단대판 차선에 계라고 추수 민백을 차선 대외견 내거든 자침 부지다 엔디 디날리아 믹스에든 다 옆절 찍어요 세상 안주 엔 유순 추도도 그네 고조로서는 녀돈 줄고 내제 녀돈 이슈 접시 잠시 발래야 아니 추도 고조 디난도 하던도 아니 장니기 다 레로 초변남 엔 조민아 엔 론조 남게 더 차샤비면 다 양결 아니 정수 제리신 규네 윤룬 제리신 정수 제리신 치네 에네도 추도 제요 네 추도 제네 데르케스가 졸라바네 다니에도 죽야지 예메지 조소 디 존이 다제제네 엔디 미세그 뇌비인 겨치리샤 엔디 나네야 아니 네카세 차샤다 지다 제손 아니 다 돈도 로카세 두루 마제비면 에네도 졸라 죽고도 딘데진 겨네다 지금 그때 미스칸 송겹제 토스 아니 먼저 양자 뒤셔베디 내대 가르켜줘요. 땅 아주 뭐마 제동국 경업 중 아자네 제 뒤셔베 팀당부 내대 급으로 가르쳐서 종카게 사회 미술 지금 민도 변의 생리 종을 내게 제 요래 순접 종을 내게 제 요래 미술지 생리 종기 종도 수수 내게 민민도 지난 대리 아주 양자 두두잡아 내가 민다 제바 롱보다 제바 정도 소스다 제 내 소스 장외서 대세 아니 가장다 제 민비다 제 제제 은 직수 띵어도 단데 직수 심부인 안디 은 레가데 직내 내가 심주 털이야 땅

0: 스몰링게 공감사
1: 공감사
0: 나발링게네 팅디 중앙 선교냠자레체 세바르 거수쇼
1: 팅디 선교키 낭튼 소니
0: 시진핑기 신우어로 튼조조래 균음진 도비규태 가부 계진낭디 냠용상보로 조금 제바타 사공 피게 동외 튼조릉 신체로 당니 개용미망 튼토 초교를 용외 공덕된보시 보교 내송나외 과탕
1: 초용님,지조릉로팅럽진기계급준부탄중화미리랍지갸당원규토부치베가스티당로토이베,갸지당윤탄례치바릭지케바탄케원치기,시진핑계당조공배치등워,중국공전당기3조지교탄두시,덴부주부서기토니,도지계급수교탄미리갸다기차샤럽치듀규마세,미리기시베타르게치,두쇼계소평의인시송배골.한정기어리겐진부장소부탄진전노고.
0: 계시지교칸기례슈응노도조규응아중에차고시바빠짐체베고르계용기총어들레가자주구주하루심바탄연주로리총외고르티외루든탄슝장기콜러시비규교말라듀규중구섬시탄최고차취지베갑시가베티빠짐체베고르나주시진장계기탄구탄제스진주리지수체르당월중제야고토베고르
1: 이란기
0: 랑리당기 첩시기 레제탕 랑게기 지도정로능로기 개발응신 강림무위지송부시 시진핑기 대로 나중에 구조로인라 균음진기 권위 로교로 치비 로탕구양 인비 福建탕 宁夏이 로래소이 냠용상보 초동탕 배주치에디 로래남수 나루의 퇴구창동탕 로래처덥 렉스동와 로래큐봉가지르동제치에디 신우구이기 퇴내수리탕 민어종 락제종리 다와링지 주주 미드제 체니 니베니게 타 투몽 공비용 체고 짐가 등의 당시중기 균음 진기 권이 로교르게 지 튕균에 버치바 타 시균 진기 의로 미드바 치베 타제 된 부순 카라 총십 초용니 타르게 동교로 꾸디 동 타 그군 공비 동의 퇴조 정신 삼미 체바로 꾸디 당니 망용 냠토 초교르 초소 검답 된복 보교로 꾸디 동급에 내수 나오시 개용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심든 디구세야 디제지 오주제주
1: 레미 임베 고홍연기 미리와르 밍라 심든 디구세웨 초파티리 임슈
0: 고랑게나 심든 디구세야디 편디 탭즈지리스기 탭즈디 멍요 고저지기리 티네 갱과다 왕부준제 네바 티미 롭죠 야베 김자 교부여베 랍다라 럭버치 초그리스기
1: 토마르 고홍연기 자 테리 예제 체를 모중메 파르베 쭈베 쪼바치모 디나 휴지 쪼베나 체디 나조 배신 유바 통외 림신 예제 딩서도선 대단한 고홍연기 정의기 인고르 간이 변제는 쪼베나 테니 심디운 디규기 르와다 대겐 치겐 제바타 치고 땡 당부디 디주지
0: 땡마 당부디 나랑게 고 나돈스 담비 뇌디 나랑게 담비
1: 왠자 저거 디규 고홍연아 대공 파르베 카야랑베 티브제 신디 멍뉘디 자메베 카라 지구 그림 지시 머규 바라 카야네 파르베 코모로 카야 쳔마지
0: 코랑기 저와디 투비오 마리 코랑기 저와디 미주앙아리 니네 체시디 뇌요 마리 코랑로 공기 구디게 시시에 단주 제자 팅딩에 레겐 투비오 마리 체시 뇌요 마리 시기 딘데스 갑디둥 안주발 갑주쇼제 머깁도스죠 제자 마디네 퉁게 이슬러비
1: 나와지 루고 깨바티 정근아 고홍연다 저와치마마세 코모로 공다 투데슈베카르 라리아 레니티치 규규마치 바르베 구마 양양 제베 왕기 고홍연기 타르 라리아 심진 디규나 슈규마세 지접 견고치 규스마치 뒤데네숨 고홍연기 말라데네베가 심진 디규기 레게 제답단 제유레림 롭중 장주버지
0: 관주 미세기 토단다 려고 태종어 주제 관주 잡디 톱쳔부디 제지 옆다 관주 남자 드민나 저딘지 저규 톤디 관주 미규무디 제지 군의 셰미 농군의 이 마지 랑지르샤 제장 아래 셈나려 관주님도 마저 최고 삼주 관주 개보 용그지랑 아래 개보 용그리 삼주
1: 가주다외 삼바드지 고홍연기 탱당부로 진류 냠주 디구로 마저 고르 책동 제베 닌닐에 마송와라 개바치 못도 류남치부 여바 명외 응어 최베 고홍연기 심듄 디구기 레림디 초슝 총제도 뻬 고모진부 토슈기 디주 지간티 인라 마저 망슈 지간티 아니
0: 왜 망치지 간이 빈주네 야비 네 혼자 견주 라베나 여베 뮤데 종 아야다 어 뒤주 그저나 뮤디게 김부제 토고 세고레 스티비
1: 된남도 심준 디규스와디 베디 치주 자자코는 뭐인데 미티웨 마와르 공고 동토지 고주 지변기 최고야 베디 마이버시 고홍연기 뭐지 제가 신나 로브다 흥룽시라 로교 치림신 권주 공림네 최고 조준 고롱아 동동의 요스 미응어스 통해 고홍연기 심준 디규스와디 뢰진기 최초부도 냠베 내시니네 태조 메베 토네 진류 냠주 디부시와디 왼쪽 시장지
0: nge chobe na mi jik ten thu bu da mi ti jing nyu nyam chö di gu gi app phob lin che na nga mong du ke ba go ri ja da yong shu le go chu chang ka she re ge
1: jing nyu nyam chö di bu phob lin che gen yue chi gao hong yan ji chobe na chong mi le ke ba chung we go gi bu ri na zo ti bi che di mi ti we mang wa ma jo chi gu lu di che
0: mi meng bu ji kang ba da ma ra da ma xia je 만조체 마세 팅레라 만조 그제 제베 보시디게 초베 나고제 뒤주 그제 나러 기보 그제 좀다 외마 그제 된유메게 르린디데 소캉도 치그리
1: 기보 시웨 루디고 고홍연기 공림기로 왔다라 지조된게 제바지엔서와 대리 쉬디 자도안에 치자체네 미신 이치 수주고요 년도배 다제 제바 고홍연기 주비 지조된게 제바진 시비 지유 부시티다 전남도 차도니 접수 제비 부시 주문 인비 대민유니 통지 주문 제디 미태외 마을 공고 동토지 고홍연기 주비 공림서와디 정원도 저와치 유미 지근에 매라 미티야 영이 수이미 모랑기 양 세버신기미
2: 전체가 못 생겼도 난지 전체가 못 생겼디 수이미 다제 제도 미티 칸네 이미 신야미도 다제 제토야미도 간에서나 미티 민점레미도
1: 공림도 주비 주미 전인비 미디 베디 커미 동등의 매매 괴디 디주 테레 경례네 그바 동의교 고홍예 이다 전체원서 디 자원의 통유 매매 타 진류 냠주 디부 고 겸유 투급 코메 더노 고치 야다 니슈 추루 두 통매 괴련하지 전체원 뭐 고주 투주 매발 这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
3: 但以内的学校，苏苏一年，通过他们说，临这双子，某人一年的男子跑进这些乡，我呢，今年年少去接触几个人一不谈，养确定天南穷困跑进这些乡一对，某人里呀，亲戚绝对，这些看着这里呀，送过去呢。接触几个人谈，又从七个人学习革命活里呀，开发开了去呢。俺去中国事情老平去给跟清华，愿意来给这里呀，这些难度。
2: 唐道俺这三不少个话是哩呀，男子爸爸的个人给你不啥吧，谈不起呗，军事接触过嘛这。但现在嘞，唐道呢，他们公路的弱点企业也没大，学校也军道穷者，要从给男的前面顶着也不来。对，男生端给大，男生给没呢？亲戚给他嘞，没得呀，看着前来嘞，多咱养不要谁。亲戚基本上要嘛这。提出请给大，对男生给对面怕的给，铁板的些不呢？提出请给呢，对呀，才是开始要这。 别拿，绝对的，那天给大，也拿全国请给，也拿绝对的，难得妥当请给大，起步代表给大，你不团结也罢，也拿绝对的那里啊，索性给你不团结也拿，俺这这里里啊，要从你所支柱请给他们，也拿，国请给也罢，这个是。这里多些，这是没的，那里听着请给没呢？俺这没的要从给那里啊，兄弟，舅妈的自己，听不见，听了不对，这当要从给你不支柱大，国际请给里啊，自己。
3: 听不见的呢，这个嘛是。林三，这片区七国国领土，俺做几旁居民，替考虑给不了呀，妥算，起码让起嘛是。马上从俺那里呀，这些北京看望区别是我几个人。我呢，俺去餐厅去，这片七国呀，修改光不行呢，看这七国有哪？俺去某天中国事情老近去，一言七么话，愿意来给公司去三难的。
2: 俺做这边恰恰清队呢，对我们也不是。但现在嘞，俺做谈到这组请给的，素质都该到位。对面昨年请给的，他当肯这人都，大家吃过不是？对，这当前头他成都给这组请给的这人都该到位。伊那俺做现在当，这些朋友是，可是得来开包让他过另外当样呢，俺做当中第一节里啊，那么长天这就一节，怕给他开包工程拉手吧，刚才开边有位过另外一呢，搿对头俺做眼巴都打算切切吃过不是？
3: 搿对头，他的，我这长这个这边七个是没一百大些。他刚刚拆修这里呀，看他爬楼板卡里面到那呢，可是俺这古板屋的，可能隔个几只哪里也加过呢，他的点点要装个拆修金牌，人家是不晓得要的。下面呢，考虑加个一百套内要些。
4: 林生，给哪里呀？掏钱拿修行？新村地块社会，这座几间去，得要修行，加了他咱们他们要装去，拿不落了呀，是不是？
3: 听这事，七岁摘菜包也准备，这边七个考虑严肃说不听，他们听给家里他要买些。确定铁托呢，怎么领定？让了呀，开包热狗汤，咸了呀，偏不准狗念头对别吃下的，还将去管不严不，谁不得不行？我也是没听见，听的来信，学生们他小心，听见给体外满位，请到星期天段呢，求着真的给请到军事局监督难受，听见修电效果。
1: 王强给老罗认识，我都能我这前面来开发时间久。卷子南派多学成立的，咱把三线领导当了永久的来进行。认真他的，有能力的，第一出了地面出现就，他的决议就给他顺着。两点前面成了军心的人呢，认真多联系吧，姐。
3: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4: 现在北京时间是几点？现在你进入深圳新疆站，第八根据地。